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목포는 항구다. 오지오 생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1: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그 시와 골목으로 마음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아,
3: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1: 그렇지, 그렇지. 아이 성냥. 그저 옛날에.
2: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1: 유엔.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2: 진짜요?
1: 1호. 노벽을 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2: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형님.
1: 안녕하십니까. 딱 맞추셨네.
0: 먹었어, 먹었어. 점심 밥 먹었어, 안 먹었어.
1: 날씨에 드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한 코스 하시죠.
2: 괜찮은 거죠?
1: 아, 건강합니다.
2: 네, 건강하죠.
3: 이거 뭔지 알죠?
2: 저 옛날 포니.
1: 포니야, 포니. 스텔라인가?
3: 이게 스텔라, 스텔라. 아, 스텔라.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2: 아, 이거 스텔라인가 보다. 아.
1: 운행을 하는 건가? 그러면?
3: 이거? 설마 이게 구 안 굴러가겠지.
2: 바람이 그렇게 있는
3: 공기압 있어요?
2: 있어요.
4: 예, 이거 굴러갑니다.
2: 아, 진짜요?
4: 예.
2: 택시예요?
4: 아, 이거는 퍼포먼스.
3: 아, 예전에 구입하셨던 거예요?
4: 그렇죠. 지금 제가 사갖고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고.
1: 이거 스텔라죠?
4: 스텔라. 연령은 38년 됐어요.
2: 아, 38년.
1: 이거 열어봐도 돼요?
4: 어,
1: 열려요?
4: 예, 타셔도 돼요.
1: 오, 삑 소리 나. 옛날 소리. 이거 봐.
3: 아니, 이게 굴러간다고?
4: 야, 관광객 들어오시면 아~ 오늘 기분 나니까 한 바퀴 놉시다! 이렇게 하죠.
3: 아, 진짜?
1: 이거 타면 신 나무 같다, 야.
4: 와. 기절해!
1: 한번 태워주시오.
4: 가게 손님들이 지금 딱 올 타이밍. 이때 놓치면 또 없어.
2: 이거 봐. 또. 그러면 지금 딱 점심시간이에요.
3: 그러니까.
2: 우리 식사하고 한 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그럼 한 시간 후에. 아따! 기절해!

0: 아유, 그치.
1: 야. 어우. 시간 여행.
0: 아우씨. 아우씨.
2: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0: 와, 간다.
3: 부탁드립니다.
0: 근데 에어컨 안 나오는 거죠?
3: 가는 게 어디야?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어? 38년
0: 전 지금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내가 탄 걸 알고 있나?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차가 너무 오래된 거야.
3: 녹색. 아.
0: 유달산이다.
3: 그죠.
2: 유달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니까 많이들 오시죠.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니까 뭐 건강하시니까 15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와, 그렇죠.
3: 제가 해발 200m 이상의 산 사진이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행자 거예요. 산을 안 가요.
0: 그 여기는 그렇게 안 높아요.
3: 알지.
0: 유달산은 별로 안 높아.
3: 228m.
2: 지금 앞쪽에 보이는 뭐 바위지만은 그 예전에는 집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노적을 쌓았다 해서
0: 이게 노적처럼. 노적봉.
3: 네. 그렇죠. 노적가리를
0: 노적봉이지 이게.
2: 네네, 노적봉 맞습니다.
0: 참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 다닐 때
3: 엄청
0: 그런 걸 잘 몰랐어요.
3: 아, 그렇죠.
0: 그냥 되게 크다 바위가.
3: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꾀잖아.
0: 그렇지.
3: 군량미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적가리를 쌓아놓고 이렇게 그 노적봉이잖아.
2: 이번 곳이 짜자자잔 대중 음악의 전당이에요.
0: 아, 돼지 음악의 전당.
3: 아, 요 왼쪽에. 한은행 그 목포 지점인가 뭐 그랬을 거야.
2: 예,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0: 아, 진짜로? 여기도 네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3: 그럼요. 왜냐하면 옛날에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일본이 저기잖아. 그 건물 일본식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2: 왼쪽 편의 건물도 좀 특이하죠.
0: 여기도
2: 네, 여기가
0: 그거기다 확 그죠?
2: 한 그대로 있잖아요.
0: 아, 그대로 있네요. 네.
3: 이게 그럼 옛날 백화점
0: 백화점. 옛날에
3: 그럼 어렸을 때도 다니셨던 거예요?
0: 아니에요. 그때는 안 했을 걸요.
3: 안 했을 거.
0: 네.
3: 아마 옛날 얘기.
0: 아주 한 30년대 후반.
3: 아.
0: 40년대 초반이니까.
3: 100년 전 얘기구나.
0: 그 일본
3: 그 일제 강점기 때.
0: 그때니까.
3: 그러네.
0: 그 자리는 그대로 있던
3: 거지. 그렇지.
0: 저 어렸을 때도.
2: 그러니까 이게 이쪽 거리가 이제 근대 거리라고 하죠.
0: 아, 이 언덕도 있었네.
3: 그 여기 다 그 수산물 가게 그죠?
0: 다 수산물 가게.
3: 맞아.
2: 근데 이쪽이 네. 계절 목포는 맛집이라 그러면 다 계절 맛집이라 그러고 계절 생선을 팔기 때문에
3: 그렇지.
2: 최고의 신선도의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0: 터미는 이게 터미.
3: 맞아요. 여기 건어물 가게 쫙 있지 않아요?
2: 각 지역마다 수산시장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목포는 좀 특화되어 있는
3: 여기
2: 게
3: 여기 건어물 거리.
2: 예, 건어물하고 이제 홍어시장이 좀 유명하죠.
3: 오 배우님은 생선은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자랐겠다, 그죠?
0: 저희 집에서 홍어 잡고 그랬어요.
3: 아, 일단 홍어 너무 좋아하는데.
0: 한 마리 잡으면 네. 아버님들은
3: 코.
0: 바르고 도끼로 자르고
3: 뼈
0: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한쪽에서 막걸리로 빨고
3: 그렇지.
0: 냄새 때문에
2: 근대 역사 일관입니다.
0: 아, 네네네.
2: 새롭게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들고
3: 부대사님 감사하고
2: 네.
3: 다음에 또 목포 오면 또 인사드릴게요.
2: 아, 좋습니다.
3: 네네네. 그러니까
2: 목포에 오시면은 나중에 꼭 밥 한 끼 합시다.
3: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네.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0: 안녕하세요.
3: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0: 저 근데 어렸을 때 살 때는 잘 몰랐어요.
3: 그렇지. 네. 그렇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저보다 저 더 많이 하시네요.
3: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0: 아, 그래. 여기서 촬영했었어.
3: 그죠.
0: 저 뒤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3: 이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0: 네.
3: 1900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목포에 생긴 최초의 서양식 건물.
0: 일본식인 거니까.
3: 그치, 일본이 지은 거지. 일제 강점기 지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층 건물. 그때 당시 1900년. 근데 이제 해방되고 목포시청.
0: 아, 그죠.
3: 그때 목포시 도서관 이런 걸로 이제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근대 역사관.
0: 도서관 때 한번 왔던 기억.
3: 여기가 1관이고.
1: 아, 저 밑에 저기.
3: 2관.
1: 저기 유명하잖아요, 저기.
3: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우리 맨날 그 국사 공부할 때 나오는 거죠.
1: 유명하신
3: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네. 이 뒤쪽으로 가면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 아. 동굴 동굴판 거지.
1: 동굴.
3: 미군 공습을 대비해가지고. 아. 이것도 사실 가슴 아픈 역사지, 사실.
1: 그치. 그것도 다 우리나라 민족이 다 팠을 거 아니에요.
3: 당연하죠.

0: 초고지. 어. 가면 깝깝합니다 진짜.
1: 진짜. 오, 나 같은 사람은 허리 아팠어요.
0: 그래.
1: 이게 다 이렇게 팠을 거 아니에요. 다.
0: 그럼. 당시에 무슨 뭐 장비나 이런 게 좋기나 했겠어? 거의 뭐 인간 노동력에 기대가지고.
2: 홈이 뭐 이런 걸.
0: 참혹한 어떤 그, 어? 노동의 현장이었겠지.
1: 아, 이 돌을 다 했다고?
0: 그렇지.
1: 이쪽에.
0: 고난의
1: 그. 뭐지? 이게 이제 뭐지?
0: 이렇게 보여드리면. 당시 이제.
1: 저게 다 파가지고 돌을 다 나른 거예요. 이런 걸로 다 나른.
0: 그렇지. 통도 조그매.
1: 여기도 안에가 더우니까 다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최소한의 소금만 있고
1: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0: 그런
1: 거죠
0: 그런 아픈 역사인데 꼭 기억해야 할 대대손손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까?
1: 그치.
0: 기억을 하려면
1: 그럼
0: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0: 근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게포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 있어.
1: 그렇죠, 많겠죠. 일제가 그래서
0: 수탈의 흔적들.
1: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건 없어도 그래도 뭐 놀러는 안 오셨어요? 여기 이쪽으로?
1: 소풍.
0: 구도심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소풍 올 정도가 되는구나.
1: 소풍은 이제 많이 왔죠. 아,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갓바위.
0: 이런 거 댓글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1: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이제.
0: 그러면 저걸 정면에서 이걸 어떻게 봤지? 원래 이게 지금 이 부교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이걸 보는 거거든?
1: 학원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0: 아, 이거 바로 앞에서 아니고? 네. 지금은 너무 이게 네. 이 코스가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네.
2: 전설 같은 거
0: 있죠? 전설 있죠.
2: 아세요?
0: 아이, 모르는 게 어딨어요.
1: 아, 여행 작가님이시지?
0: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2: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0: 두 가지가 있다는데 짧게만 얘기 드리면 하나는 그 옛날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였죠, 병든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묻어드리려고 관을 가지고 가다가 빠뜨린 거야.
1: 바다에?
0: 네. 죄인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삿갓을 쓰고 여기 그냥 주저앉았던 거야. 근데 한참 후에 나중에 여기 이제 바위 두 개가 이렇게 싹 솟아나가지고 하나는 아버지 바위, 하나는 이제
1: 아들 바위.
0: 아들 바위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좀 모양새가 뭐 이렇게 삿갓을 쓴 갓중 스님.
1: 저는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걸 보면. 왜냐면
0: 생김새.
1: 바람도 불고
0: 풍화와 침실.
1: 풍화, 뭐 퇴적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들죠.
0: 여행 작가들이 잘 쓰는 되게 그 낡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연의 조각칼이 조각을 한. 되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 그거.
1: 여행 작가 맞으시네.
0: 나는 안 쓰지, 그렇게요. 낡아가지고 난 안 써.
2: 자연의 조각.
0: 전설의 여행 작가는
2: 멋있다, 이거.
0: 그런 거 안 써요.
2: 아니, 자연의 조각가 진짜 아이, 멋있다.
0: 큰한 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목, 지금도 딱, 딱 사진 찍어야 겠다.
1: 같이 찍으면 안 돼요?
0: 어?
1: 아니,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0: 아, 다비드 정말.
1: 내가 갓을 쓸 수는 없고, 갓을 이렇게 써요.
0: 오! 어차피 실루엣이야. 역광이다.
1: 역광이다?
0: 근데 이제 모든 바위 이렇게 자연의 조각품 예술품들은 마찬가지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완전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저기 또 정면으로 가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1: 정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면으로 가봅시다.
0: 아, 오늘 노을 멋있네.
1: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0: 그쵸?
1: 이 시선이
0: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르잖아.

0: 담양.
1: 진짜요?
0: 담양에서 담양 댐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수까지.
2: 대나무숲길까지?
1: 와, 이 길이?
0: 어, 대나무숲길이.
1: 대박.
2: 와, 근데 여기 진짜 멋있긴 하다.
0: 그러니까.
2: 자전거 타니까 네. 어렸을 적 자전거 타던 생각이 난다.
0: 그치, 맞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탔는데.

0: 아, 그래서 뭐 데려간다면서요?
1: 이제 지금 가는 곳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0: 현지?
1: 제가 좋아하는 맛집.
2: 아, 진짜?
0: 출신인?
1: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0: 아니, 들어가시죠. 아니. 아니, 뭐 막 밀어 그냥 왜.
1: 자, 여기입니다.
0: 여기요?
1: 현지인의 맛집.
0: 그런 소문 있었잖아요.
1: 뭔 소문이, 뭔 소문?
0: 오지호 씨가 부업 식당 운영한다고. 본인 식당을 데려갔구만.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을.
1: 그게 아니고.
0: 작은아버지.
1: 작은어머니.
0: 네. 이거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 아니에요?
1: 맞아요.
0: 떡갈비 들어간.
1: 맞아요. 떡갈비탕 유명해요.
0: 떡갈비탕. 네. 11년 전에 왔었어요. 진짜.
1: 11년 전에?
0: 혼자서. 이미 그때도 우리 같은 먹보들에게는 꼭 가야 할 식당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1: 목포에서?
0: 진짜로.

0: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갈비탕만 먹어서 갈비탕이 굉장히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내장탕도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메뉴판에 내장탕도 쓰여 있더라고. 내장탕. 근데 내장탕도 드셔 보셨어요?
0: 먹어봤죠. 좀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카만이 또안 또.
0: 저기 다 오셨어요. 저기. 응? 작은 아버지 계시고. 작은 아버지 잠깐 어찌 오실래요?
1: 아유.
0: 저기 작은 아버지 계시고. 조카도 있고 뭐다 있어요 저쪽에.
1: 아 그럼 인물 좋은 건 집안 내력이시구나.
0: 우리 작은 아버지.
1: 엄청 미남이시네.
0: 이제 작은 아버지가 둘째.
1: 아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음식 식당 역사나 음식 맛도 궁금하긴 한데 옛날에 어린이 오지오는 어땠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2: 착했지.
1: 착했어요? 네. 본인 말로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던데요?
2: 고등학교 목포에서는
1: 제일 좋은 학교?
2: 제일 좋은 학교.
1: 저렇게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2: 좋은 현상이지.
1: 좋은 현상이지.
0: 좋은 현상이네.
1: 아버님 그 지금 조카의 증언으로는 내 입맛에는 내장탕도 아주 일품이다.
0: 내장탕 맛있어.
1: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당연하지.
1: 당연하지.
0: 그럼 오늘 갈비탕 한 그릇, 내장탕 한 그릇 먹을까요?
1: 아, 그래, 궁금해.
0: 우리 궁금하잖아.
1: 옛날에 갈비탕 먹어봤거든.
0: 내장탕 안 드셔봤죠?
1: 아, 안 먹었어요. 네.
2: 뻘락지를 지금 공급을 했어.
0: 어? 뻘락지 있어요, 지금?
2: 어, 뻘락지.
1: 아, 귀한데? 네. 내장탕, 갈비탕만 먹어도 황송한데 뭐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2: 아,
1: 뻘락은 귀한 거예요. 잘 안 잡혀요.
0: 네,
1: 진짜 국산 뻘락.
0: 네, 지금 좀 주세요.
2: 내장.

0: 또 요 이때부터 먹어야지.
1: 이게 제가 평생 여행 작가로 살면서 이게 제일 지금 좋아하는 모먼트예요.
0: 아 그래요?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0: 마치고.
1: 그 지역 소주 딱 한 잔 넘고.
0: 이게 배 소주라고.
1: 그럼. 에이. 야 이거 11년 만에 먹는 국물이야.
0: 그래요?
1: 진짜.
0: 장하모님이 이 파김치를 매일 담그세요. 여기다가
1: 너
0: 담궈.
1: 담가.
0: 담궈.
1: 풀어가지고 그죠?
0: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뭐 이건 뭐 말이 힘들어.
1: 어떤 국물에 양념이 되어 있는 뭐를 넣는다는 건
0: 그럼.
1: 보통은 국물이 조금 너무 좀
0: 싱겁거나
1: 싱겁거나 멀겁거나 할 때 넣잖아.
0: 그렇죠.
1: 이거는 굉장히 충만한 국물에 뻗대지 않고
0: 맞아요.
1: 잘 맞는 거야 이게.
0: 희한해. 이거 여기 한번 말아보시면 안 돼요?
1: 아 그치 그치.
0: 밥 한번 말아보고.
1: 그치, 그치. 아니 많은 걸 좋아하시네.
0: 네?
1: 이게 이제 이것도 다 다른 거야. 촉촉하게 적셔 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적셔가지고 밥 깎아 먹는 스타일 이런 것도 좋아.

0: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가 또 맛있어요.
1: 약간 왜 그 광주가 고추장찌개 유명하잖아. 네. 국물 약간 고추장찌개 맛도 난다.
0: 진짜요? 난 일단 오픈인데 새발낙지부터 한번 먹을까?
1: 어우 빨간이
0: 자식들이
1: 앞접시?
0: 원래 이거 찍은 거거든요. 할아버지!
1: 겁나! 힘이 좋아요.
2: 맛있게 드세요.
1: 힘이 좋아. 예. 아, 육상 뻘락처럼 이런 힘이 없잖아요.
2: 예, 없지.
1: 힘이 좋아.
2: 예.
0: 이야. 씹는데 힘이 있다. 이야. 저 이제 어쨌든 현지인이잖아요, 여기. 여기를 와보셨다는 게 참.
1: 그러니까.
0: 불합리하네.
1: 내가?
0: 예. 네. 안 오셨어야 이게 처음 느꼈을 때, 우와! 막 이럴 텐데. 아니, 그만. 먹어보셔가지고, 아. 아니. 진짜 불편하다고.
1: 아주 일찌감치 그런 그러니까. 걸 찾아서 떠나서 먹으러 네. 떠나다닌 거예요, 제가.
0: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셨네.
1: 사실은 굉장히 그. 쉴 틈 없이 이어진 촬영이긴 했어요.
0: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1: 내일 더 빡센 일정이 기다린다고 방송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
0: 아이,
1: 뭐 내일은 내일이고.
0: 내일은 내일이지 뭐. 내일.

0: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1: 가끔씩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0: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s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1: This is the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옥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1: 야,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1: 실례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2: 아, 일단 들어오세요.
1: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네, 아.
0: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1: 아, 제가 마치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2: 그분일걸요?
1: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아,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2: 맞아요.
1: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2: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네.
0: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2: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1: 그렇지.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1: 야,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2: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1: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소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2: 맞아요.
1: 네, 의자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2: 소품들.
1: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2: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1: 로션.
2: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3: 뭐라고요, 할아버지?
4: 생명이라고
3: 연장의 생명이라고
4: 이봤어
3: 맞아 연장의 생명이지
0: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1: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신발 그렇죠. 같은 나무로 돼갖고
2: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1: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2: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와.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1: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2: 그쵸.
1: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2: 고무까지 다
1: 고무까지 되시고. 이렇게 다 되고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0: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2: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1: 네.
2: 후손들한테 그런 아,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5: (웃음) 그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0: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1: 사장님, 안녕하세요.
6: 네.
1: 예,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6: 네.
1: 아,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6: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1: 40년이라요?
6: 83년 네. 해봤으니까.
1: 이야.
6: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0, 한 7, 8년?
1: 네, 야.
6: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1: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6: 그렇죠, 거의 다.
5: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6: 그 제 직업이 네네네. 7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지.
5: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6: 네.
5: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6: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5: 네.
6: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거죠. 네.
0: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5: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에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요.
6: 사각으로 된 거 이제 망하니 또.
5: 네, 그러니까요. 네. 야.
6: 세탁소 가게들이 좁으니까
5: 네네.
6: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 좁은 집들이 많잖아요. 반 정도요.
5: 네.
6: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 장소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요. 오바르크만 치는
5: 네.
6: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5: 그러니까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는 거예요.
0: How soothing is the sound?
6: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5: 네네네.
6: 그냥 뜬거만 풀려서 들어가니까
5: 야 짱짱하게
6: 이렇게 떠주는 거지.
5: 네네 그렇죠.
6: 깔끔하
5: 네.
6: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치즈바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5: 네.
6: 옛날 분들은 그래도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5: 접어서
6: 또 뛰는
5: 아 그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6: 아니로 표시 안 나겠고
5: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6: 그럼
5: 이제 세탁소 와갖고 요거 터달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0: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5: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0: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성전.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5: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7: 네, 네.
5: 박영희님.
7: 네.
5: 네,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0: I go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5: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동네에
8: 볼 수
5: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5: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아.
9: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
5: 네.
9: 말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5: 아.
9: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이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5: 아.
9: 그러니까 좀
5: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9: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5: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0: 네.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5: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0: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7: 그 당시 이 딱 나는 뭘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0: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저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1: 영화 그러니까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0: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2: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3: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야, 5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0: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3: 네.
0: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3: 네.
0: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3: 아 그러세요?
0: 네, 너무 안 돼서.
3: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0: 예.
3: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얻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으면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리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3: 네.
0: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2: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3: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제가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 데 추억의 쫀득이.
2: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3: 계단 올라가면 됩니까?
4: 네, 네, 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셔야지 이제 말 아현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3: 네.
4: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3: 네.
4: 그런데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3: 네.
4: 그리고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3: 네.
4: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3: 네.
4: 빨간 벽돌,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2: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4: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3: 예.
4: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 계단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3: 여기 잠깐 앉아서
4: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3: 네.
4: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3: 네.
4: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이 그림뿐이고
3: 네.
4: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오셔서 보셨겠지만 많이...
2: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3: 연인들이 많이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4: 맞아요, 맞아요.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로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와만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울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에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요?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우연찮게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네. 물감을.
3: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가
2: 아, 2층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럼 2층 올라가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아,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아,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저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0: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으니까.
1: 네, 다 각각이 빼곡하게 이렇게
0: 그런 식으로
1: 도서관처럼.
0: 운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1: 워낙
0: 워낙 크니까요.
1: 넓으니까.
0: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10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0: 그럼요. 예,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0: 그럼요. 예.
1: 네.
2: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5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Jaruzelski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Jaruzelski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G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oni, the Gi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쓴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craz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1: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0: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1: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0: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2: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1: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2: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0: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0: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0: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0: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예,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0: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2: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u'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th
1: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0: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1: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0: 없었죠.
1: 못 오셨잖아요.
0: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네.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봄바람이 부는 겁니다. 아하.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The spot where warm spring wind lands first. Jeju-do, the island of wind.
2: 물질 흐르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물질 나는 당근, 유채, 족바,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1: Today's house is made with the nature of Jeju.
3: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1: The house built for a grandmother who had never had a day off in her life, having devoted all her time to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is the home of Miss Moon Song-in, the best female diver of Eastern Jeju, with beautifully preserved nature. Who are the directors who will be visiting her house across the sea? Public Urban Construction Director, Ji Jung-woo.
4: 건축은 다음 세대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Storyteller Construction Director, Seo Min-woo.
5: 사람들의 삶을 늘 궁금해하면서 그걸 담아내는 것이 건축입니다.
1: A three-hour distance lies between Dokdonghang Port in Kohung and Jeju. The seaway across the cool winter breeze is filled with excitement.
6: 제주도에서 땅의 모습이 육지에 있는 다른 도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길하고 또 각 대지의 관계들이 거의 직선이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그런 것 같아요.
1: Hangwon Lee in the east of Jeju has various volcanic geological features and is a village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buffer zone.
7: 대지가 되게 나뭇잎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건물 채우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건축가가.
6: 이게 어느 한쪽에 좀 주도적인 그 대지의 경계 라인이 있으면 그쪽을 기준 삼아서 각도를 맞추든지 할 텐데 거리하고도 뭔가 맞추기가 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그 대지 경계하고도 맞추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안 치셨던 것 같아요. 네.
1: They must be curious about what kind of house is here on windy Jeju.
7: 환경하고 건축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그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응을 하거나 때로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The salty smell of the waves give way to Jeju-do Island. 'This place is known as a windmill village selling wind, an area where dives of the female divers can be seen throughout the year. 구좌, Jeju-do Island, where there's Hongsan Iljulbong Peak, greets us amidst yellow waves.
8: 여기 나무가 세장찮게 멋있네요.
7: 진짜 마을을 지키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8: 네.
7: 그러고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서 자연을 많이 못 느끼는 거에 비해선
1: Doesn't the stone wall trail look affectionate?
8: 이 집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5: 이게 예. 확실히 눈에 띄긴 하네요. 이 네. 이쪽 면에서 보니.
8: 네. 예. 여기가 다른 집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벽돌 타일이죠. 벽돌 네. 타일로 한쪽엔 회색, 한쪽에는 붉은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네. 뭔가 기능적인 좀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여요.
5: 그 전통이고 제주도의 마을인데 네. 되게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5: 처음 뵙겠습니다. 네,
8: 이 집에 살고 계신 네. 예, 주인분들이시죠?
3: 네. 네.
5: 반갑습니다.
3: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5: 글쎄요. 네. 제주도 날씨를 아주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들어오니까 중경이.
1: Hengwon House, with a simple yet modern feel, made by an architecture program director, grandson, and his wife. While the wind goes through, the northwest wind was blocked through a U-shaped design so that the sea can be viewed through the window.
10: 이 뒤에 보이는 이 집이 밖거리라고.
8: 네.
10: 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양거리.
8: 네.
10: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창고.
8: 네.
10: 이쪽이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네.
1: Spaces were laid out for the Jeju-do Island native grandparents to live here comfortably. The small garden in the yard embraces Jeju nature so much that the house doesn't fall easily against the strong wind.
8: 여기가 이렇게 정원을 직접 손수 또 이렇게 꾸미신 거죠?
3: 여기는 제주 곶자왈처럼 조금 둔덕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화산송이들이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산송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남은 진짜 제주도 화산송이를 구해서 네. 구해주셔서 깔았어요.
5: 네.
1: By keeping intact the exquisite scenery of Jeju, another Jeju-do island lies here.
5: 그 들어와서 보니까 이 중정에서 보이는 이제 각 면의 창문들이 이렇게 또 높낮이 차이가 어쩌면 일정하지 않은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공간은 넓고 그다음에 뭐 드나드는 게 목적인 공간은 또 바닥까지 이렇게 유리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면은 유리창이 작고
8: 네. 예,
5: 이러니까 들어왔을 때 되게 그냥 일반 주택처럼 지루하지가 않고 예, 되게 다양한 그런 표현이 보이는 것 같아요.
8: 네.
1: Hengwon House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volcanic landforms and to view Jeju Island's gift of nature. Would you like to know who lives here?
10: 그 뒤에 보이는 이 밖거리는 네. 저희 일대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요.
5: 할아버지가 일대?
10: 네. 네. 이쪽 안거리는 저희,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5: 부모님 일대.
10: 그리고 저희 아이들, 4대까지.
5: 3대, 4대까지. 네.
10: 살고
5: 와, 4대가 다 이 집에서 머무시는 공간인가요?
10: 네, 네 맞아요.
1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2: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1: 저희 집 사람이고 오늘 따르고 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8: 네, 반갑습니다.
1: This is a house of four generations. Let's begin exploring the house.
8: 네.
5: 네.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3: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4대가 모여 노는 거실이에요.
1: A living room filled with comfort.
3: 그리고 여기가 저희 가족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부엌이에요.
1: A neat and clean kitchen.
3: 여기서는 중정 마당이 보여서 진짜 시원하고요.
1: A yard and garden fully embracing Jeju.
3: 이제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지내시는 1층 안방입니다.
1: A simple and nicely presented space for the parents.
3: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나옵니다.
1: What lies at the end of the stairs to the second floor?
3: 여기가 바로 저희 네 가족이 지내는 저희만의 2층 안방입니다.
1: A cozy space for the building owning couple and their children.
3: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욕실을 지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나와요.
1: The blue ocean of Jeju can be seen from here.
3: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아이들이 항상 뛰노는 2층 거실이고요. 여기는 손님들을 위한 한식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한라산이 보이는 2층 마당입니다.
1: The second floor terrace is the pride of Haengwon House, from where Hallasan Mountain can be viewed on sunny days. Since this is a good site all around, we want to know why the constructor couple built the house.
3: 몇 년 전부터 집을 짓자 말자 가족들끼리 얘기가 오갔었는데 사실 집 짓는 게 큰 돈이 드는 일이라 쉽게 마음을 못 먹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다 가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갑자기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돈을 모았고 그래서 집을 짓기로 한 거는 아버님의 결단이 컸었고요.
10: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사실 이제 저도 부담이 됐었었고 과연 이게 우리 돈을 이제 같이 보태서 짓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고 저희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고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 4대가 같이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 The collective wish of the family to see the grandparents live a comfortable life was realized in Haengwon House.
3: 건축가분이 처음에 가족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설문지를 모아서 봤을 때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설문지에서도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고 어머님은 또 반대로 손녀들한테 건강한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남편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랑 안전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That must be why the family's attentive care is imbued throughout the house.
3: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5: 드디어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8: 와.
1: The living room with the natural light of Jeju shining through the windows has a minimum array of furniture.
8: 여기서 이제 많이 모이실 때는 가족분들이 얼마큼까지도 많이 모이세요?
3: 저희 그 여기 밖거리 사시는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랑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형제 남매분들 하고 그 밑에 저희 뭐 사촌들 뭐 저희 아이들 해서 많이 모일 때는 한 열댓 명도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네.
5: 그 정도 인원수가 모이기에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되면 여기가 꽉 차서 또 사람이 찬 그런 집의 맛이 있을 것 같고
3: 네.

0: The living room where the extended family gathers was built with eco-friendly materials to benefit their health.
1: 마당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이 있어서 그 소파에 앉아서 바깥에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특이했던 게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 이제 아이들이 여기 걸터 앉아서 좀 놀기를 저희도 바랬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여기에 뭔가 디딤목 같은 걸 두어서 마당으로 바로 나가게 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직 실천을 못했고요.
1: 네. 그 한옥이 가진 그런 특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팔을 이렇게 슬쩍 올려서 기댈 만한 그런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 집이 전통 가옥은 아닌데 그런 데서 이제 한옥의 어떤 느낌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들어올 때 뒤에 보니까 이게 삼베인가요?
2: 네, 네. 삼베입니다.
1: 오, 삼베도 인테리어의 소재로 보통은 한지 붙이는데
2: 네. 네. 원래는 장식적인 창문, 나무 창문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거를 조금 재활용해서 이 중문이랑 위에 있는 한식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왕할아버지께서 걸리적거린다고 이제 철거해 놓은 거를 없애버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한식문 하시는 장인분께서 오셔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지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자재를 좀 부족하게 가져오셔서 응용해서 그냥 1층은 삼베고 2층은 한지문이 됐어요.
3: 근데 그런 이제 집 자체는 모던하지만 이런 한식의 요소가 조금 있어서 집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0: Tr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do Island, the exterior is strong yet simple. And the interior design was done after much thought was given to the graft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1: 사실은 가구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가구가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떤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집주인의 취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2: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모든 자재를 정말 소중히 골랐거든요. 좋은 자재로.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또 예산이 모자라고 네.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것들로 많이 네. 골라서 넣었어요.
3: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가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선택해서 넣을 때도 혹시 이 집을 설계해 주신 건축가분하고도 이렇게 뭔가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네. 제가 헷갈릴 때마다 되게 많이 여쭤봤었고 나중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이케아를 정말 많이 갔는데 저희가 집을 이렇게 멋지게 조금 한식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지었는데 이케아를 놔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옥과 이케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용기 내서 사서 많이 넣고 그랬어요. 네.
0: The basic frame was built with high-end material that could withstand the sea wind. Interior items were chosen from reasonable options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on. Since nothing from the foundation stones to the door handles could be neglected during construction, much thought and care were needed.
2: 저희는 특히 이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이제 국면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때부터 무섭게 자재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돈이 드는 일이 이제 늘어나니까 슬슬 이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슬슬 저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는 좀 타협을 하는 게 어떠냐.
0: However, the biggest reason for Ms. Tahi to compromise with reality was her grandmother-in-law and grandfather-in-law.
4: 다가요.
0: She wanted to fulfill the dream of her grandmother-in-law, which was a warm single room to lie in and warm water.
4: 옛날엔 책이 이름 호야. 등불 싸는 것과 호야. 네 호야 알아지느냐? 모르지. 몰라, 몰라. 우린 호야에 불싸그네. 밥해 먹어나 세게. 나무 해장 떼국.
0: Next to the main building with the grandchildren, the elderly couple's warm separate house reflects the mood of many years of simplicity and frugality. How does it feel to fulfill your lifelong dream of living in a new house?
4: 전기장판 들어와 뜨뜻하게 눕고 이제 전기 싸그네 이제 바티강 와도 그냥 뜨뜻한 물에 목욕하고 다 좋아.
0: Since he had handled soil every day, Jeju rain or shine, a warehouse for farm tools and a tractor was mandatory.
5: 농촌에 쓰는 창고는 필수입니다. 필수. 창고 갖고서는 농촌 생활이 안 돼 지금. 잘 자란 집기라든지 창구들을 놓을 보관할 자리가 없으면은 농사 못 지어요.
6: 근데 크게 지으셨네요.
5: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가 넓어야 경기도 들어오고 공간은 또 다른 잡 물건들도 이렇게 갖다 쟁이고 이래서 조금 넓어야 돼요 창고가.
0: Although he will be 90 years old soon, he still goes out to the field in search of work. Although it is a barren island with many works and fierce wind, Jeju-do Island is the first place where flowers bloom and spring arrives. Many years were spent in the arms of Jeju.
4: 해녀질 하고, 이파하고, 마늘 심고, 유채 갈고,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Jeju was called the island of female divers. Ms. Moon Song-in, the grandmother-in-law, was the oldest female diver in Kuja-up up until not too long ago.
4: 나 12살에 물길 배워. 경연 88거장에서 경연 태임이야.
7: 70년을 넘게 하셨네.
4: 아, 경해쪽에 물레 반영시의 물의 바닥 희영하고 물에 그딘 가면 해섬도 많고 문어도 많고 이 소란 돌에 붙고.
0: The past 80 years were spent diving in the rough sea, and the hardship left her weary.
4: 그 서방이랑 싸울 시간도 없어 일 허전하니까 바빠가지고. 이 집이 막 가난했어. 근데 나가와 좀 이루었지. 밥도 장애가 썰 받아다 밥 해먹으면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라.
0: The past years were endured by waging battles against the Jeju Sea.
7: 할머니도 도망가지
4: 도망가고 싶어도 그 아기들 아까워서 못 갔대냐나. 아기가 칠남인데 우리 아들들 막 멋지다.
0: Ms. Moon Song-in was happy thanks to her love for her seven children and the sea. Since she held her breath 10,000s of times and dived for as long as the sea allowed, she could protect her family to this day. While she can't go diving any longer, the well-thumbed tools she used for many years retain the memories of that time. Look here, my friend. You may hang up your diving uniform and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this warm house.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방향을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어.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나보고. 어.
0: 그래도 아, 되죠.
1: 세팅을 응. 해보면서 좀.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 같이 해보는 거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여기 이제 서촌. 뚝섬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1: 좋네.
0: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아코디언 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나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네.
1: 감자채 오랜만.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 엄청 좁다.
1: 배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다.
0: 우와.

0: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 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1: 네. 한복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1: 그러네요.
0: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2: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와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0: 잘하셨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 오.
2: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2: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2: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2: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스틱 투어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에는 패딩 입고 찍었거든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뭐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슬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도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보아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들어가지고. 대추 나무인가 보다.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1: 아,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추 나무가 많아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래졌고,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어,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는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어.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0: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1: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0: 인간의 다중성.
1: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0: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고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제가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처음이야.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간이 엄청 열렸어요.
1: 오, 진짜 많이 열렸는데.
2: 여기는 이렇게 감나무가 원래 많아요.
0: 아, 네. 여기 감나무 밭이에요. 가을인데 코스모스 길보다 이 감나무 밭길이 너무 좋죠.
3: 밤이 좋다, 그치?
0: 어, 아,
3: 많이 달리지만 부어가지고 보라색 이거 많이 갔어.
4: Who knew they would one day find ripening persimmons to be prettier than flowers?
3: 여름에는 일할 때는 힘들어도 이 노란색 밤을 보면 가을에는 기분이 엄청 좋죠.
2: 두 분은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0: 네, 내려온 지 20년 됐어요. 네, 남편이 별 보자고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4: It's a story of a couple that left a city and came to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stars. We're off to a ravine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province.
0: 가을 되면 이 감이 익어가는 추억의 그 기쁨이 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좋아.
3: 그러니까 그치? 감이.
0: 와, 까치들도 막 먹었네.
3: 까치가 많이 먹었나 원래는.
0: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이게 꿀감감이네요, 뭐.
3: 그러니까 여기.
0: 손님들 하나.
3: 연어물 닦아, 돼지나물 닦아.
0: 아, 여보 괜찮네요. 이쁘네요. 이거 이제 잘 익었네. 이제 아이고 진짜 원래 꽃감감이 많이 달렸다 우리는.
3: 이게 감이 되게 좋지.
4: From persimmons that were loved by King Gojong to sweet persimmons, they grew them with a lot of effort all summer, even supplementing them with medicinal herbs.
0: 꽃감감이 이렇게 익었네. 여기는 산청에는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 게 좀 더 몸에도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여기다 십전대부탕을 줘보자.
4: To their delight, their persimmons turned out even bigger this year than in previous years.
0: 이야, 세상에. 여기는 홍시야, 홍시. 세상에. 원래 감이 처음 먹어보는 건데, 우와. 역시 이 맛이야.
2: 어때요?
0: 1년 만에 먹는 이 단맛. 이야, 진짜 이 감 홍시에.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조금 더 먹어.
2: 아니, 원래 이렇게 먹여주세요?
0: 조금 더 먹어봐요. 아이고, 우리가 늙을수록 좀 이쁘게 이렇게 자, 이리 잘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3: 알았어요.
0: 감지니까 행복하지.
3: 야, 진짜 맛있다, 이거.
0: 맛있지?
2: 아니, 원래 이게 아내가 좀 이렇게 애교가 있으세요?
3: 오늘 특히 더 그러네요. 맛있네.
4: They never imagined their life would be so sweet. It all began when the couple moved to the rural area after the husband quit his busy job at a large corporation in Seoul.
3: 별 보려고 왔죠. 별이 좋아서. 그래서 귀농 왔죠. 20년 전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별이 엄청 많았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우주, 그 뭐야, 항공국에서 우주선을 쏘아올려가지고 달에 사람이 가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달에 한번 가고 싶다. 내 우주 비행사 꿈이었지.
4: Whenever the husband was tired of working, he liked to gaze at the stars. He convinced his wife to move to the countryside where they could see stars every night.
0: 별을 따준다 그랬으니까 속한 거지 뭐.
4: It's been 20 years since they settled down near Tuncharsan Mountain, where they knew nobody at the time, and started growing persimmon trees.
0: 이런 게 그래? 원래 예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에 다 왔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4: They have many pleasures to enjoy, too.
0: 와, 여기는 이 건물은 갱년기 기념관이에요.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 갱년기 기념관으로서 이걸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한 채를 딱 지어줬죠. 그래서 여기 먹으면은 속이 튀고 그죠? 저 경치 좀 봐요, 아이가. 얼마나 진짜 아름답고 좋은지.
4: It's a generous gift that can make you forget even about stars. And the husband can now look at the stars as much as he wants.
3: 아, 여기는 내 공간. 저쪽은 우리 아내 집사람 공간이고 여기는 내 공간.
4: He has a whole collection of astronomical telescopes that he bought by saving money while he was still working in Seoul.
2: 이거 뭐예요?
3: 이건 망원경. 여기가 천문대지 말아줘. 내가 별을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만든 망원경.
2: 만들었다고요?
3: 어, 그렇죠. 직접 만들었지 망원경. 이걸 이제 만들 때 내가 참고한 책이 이거야.
2: 이 책만 보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3: 그렇죠. 이 책만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4: He used his knowledge in mechanical engineering to make his own telescope and built his own observatory with an opening roof as soon as he moved here.
3: 이 망원경으로 별을 찾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세상을 이를 잊고 사는 거지. 그 고 순간만큼은 여기가 이 전대가 우주랑 소화하는 성모야. 그치?
4: How many days in our life do we get to see the stars? Compared to the universe, human life feels like a brief moment. He wants to live by seeing the stars as much as he wants. If they had never mustered the courage to come here, they would have never enjoyed life as they do now.
0: 처음 내려왔는데 사실은 내려와서 농사를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때 이제 감을 꽃감을 여기는 잔청 꽃감을 많이 깎아요. 꽃감 깎는데 이게 알바를 가서 감 깎는 알바.
3: 나는 감 따주고.
0: 감 따주고. 그래 둘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아, 한 달 하루에 3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처음으로 이걸 깎는 걸 배웠어요. 이게 삭삭 하는 소리가 있잖아. 이게.
4: After peeling persimmons every fall for 20 years, they have figured out how to enjoy life. One of Jeonggyo's joys these days is medicinal herbs.
0: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어나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다.
2: 마당에 이렇게 심으셨어요, 이런 거를?
0: 심은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난 거예요. 네,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산청에는 곳곳에 이렇게 막 약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캐가지고 식혜도 만들어 먹고 저는 오늘은 감자 장떡을 만드는데 거기 뿌리 물을 우려서 그걸로 찔 거예요.
4: She enjoys cooking a great deal.
0: 옛날에 어렸을 때 사실 엄마가 늘 해주던 음식이에요, 이게. 근데 엄마는 이거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 반찬 넣어주고 그렇게 했나 몰라요.
4: A nostalgic food she never had time to make when she was living in a city.
0: 아이, 맛있겠다. 오랜만에 이거 해먹어보네, 진짜 고향의 맛.
4: It's a healthy dish steamed for about 20 minutes with water where chaff had been boiled.
0: Ah, 세상에 이렇게 쫀득쫀득 끓인다. 이야, 잘 익었다. 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감자장이네.
4: The pancake is topped with spicy seasoning. It tastes incredibly chewy. 프레쉬리 하베스티드 퍼시먼스 아 슬라이스드 언필드 앤 믹스드 위드 나파 캐비지 앤 시즈닝. This sweet and crunchy salad tastes better than 100 other dishes.
3: 아유, 근데 쫄깃하다.
0: 옛날 이 맛이야.
3: 옛날에 어릴 때 먹던 맛이다. 이렇게 넣어준 적 별로 없어.
0: 아, 예요. 아, 맛있어.
4: The couple has grown even closer after starting a new life here.
3: 이제는 그냥 아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0: 사는 거지. 없으면 그치? 불편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래 가장 오래 나를 잘 아니까.
4: They enjoy their marital bliss to the fullest.
3: 왔어요.
0: 어, 왔어요.
4: Today they have visitors from afar.
1: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3: 네. 어서 오세요.
1: 올 여름 같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
3: 아이고,
0: 벌써 여름이 지났어. 여름에
2: 잘 있었지.
1: 가을 꽃이 활짝 피었구만.
4: They came from the beautiful cities of Gwangju and Yeosu.
0: 무슨데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3: 여기는 수시로 오는 분들. 가을 되면 특히. 그냥 수시로 들려가지고 우리 일도 도와주고 놀다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5: 요즘 뉴욕에서 최고로 가는 가을 겨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0: 너무 진짜 어머 세상에 올가을이 지금 처음 먹어보는거지.
2: 숯불에다가
0: 이야 숯불에다가 여보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아, 오늘 있잖아요 저는 맛있게 구워줘요.
1: 예. 아이 꼭 처갓집 온 기분이고 옛날 고향 온 기분이고 이 공기 맑고 하늘에 별 보고 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게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 이게 최고더라 최고.
4: A respite where fall can be enjoyed away from busy life.
0: 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1: 야, 이 밤바다.
0: 있어요. 어.
1: 이건 야, 밤바다. 아이고 예뻐라.
2: 너무 예쁘죠.
1: 아야. 그동안에 모진 비바람을 믿고 아이고.
2: 천둥 번개도.
1: 에이, 그러니까 예쁘다.
4: Even helping with farm work is a pleasure.
5: 근데 이게 줍는 재미가 쏠쏠해요.
0: 무슨 재미가 있어요?
5: 이게 가을을 통째로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4: Can you feel autumn?
0: 언니, 이제 몇 대냐 도망가겠지?
2: 그렇지. 도와주지 못했어.
0: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2: 사랑해 꽃을 피우리.
4: They enjoy themselves with wild boars as an excuse.
0: 아이 멧돼지만 이거 좋아하는
1: 자들. 아 좋다. 올해도 밤 농사가 풍년이다.
0: 풍년입니다. 와.
1: 그리고 파이팅.
2: 와 여기 엄청 많아.
4: Fall is an abundant season because there is much to share. Helping one another and sharing goodness, that's how people bond and become friends.

0: When their friends come to visit, they have special delicacies that are not easy to find in the mountains.
1: 이 밤을 위하여!
2: 위하여!
1: 반갑네.
3: 잘 먹겠습니다.
4: 아니, 그 묻혀져 있는 거.
5: 맛있으세요?
6: 맛있어요.
5: 여수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가 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회를 가져오니까 아, 이렇게 먹고 나면 있잖아. 한 달 동안 행복해.
0: She's happy because she's grateful to her friend for her kindness.
5: 우와! 세상에.
3: 맛만 나오네.
5: 맛있어요? 맛있어?
6: 이렇게 먹어야 전혀 맛이지.
4: 육즙도 막 나오네.
7: 지금 보니까 네. 구름이 그치고 있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서 별을 아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아, 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7: 네.
0: Fall, when the sky is high and there are many clear days, is the best season to see the stars. The observatory opens.
8: 가을철 별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9: 카시오페아가 제일 유명하고.
8: 카시오페아.
9: 그 다음에 이제 페가수스 자리, 뭐 안드로메다 자리, 이런 것들이.
0: Do Hyun's telescope takes center stage.
10: 안녕하세요.
0: The beauty of the universe is revealed right before the eyes.
9: Here. 누워서 보는 별은 또 너무나 편안하고 있잖아. 우리가 서서 지금 보면 목이 아프잖아. 하늘 얼뚱 올려도 그러니까 누워서 보면 제일 편한 거야.

0: 목포는
1: 한국이다.
0: 오지호 생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0: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그 시와 골목으로 마음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아,
1: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0: 그렇지. 그렇지. 아이 성냥. 그지 옛날에.
1: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0: 유엔.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1: 진짜요?
0: 1호. 노벽을 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1: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형님.
1: 안녕하십니까. 땅만 트셨네.
0: 먹었어, 먹었어. 점심 밥 먹었어, 안 먹었어.
1: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한 코스 하시죠.
2: 괜찮은 거죠?
1: 아, 건강합니다.
2: 네, 건강하죠.
0: 이거 뭔지 알죠?
2: 저 옛날 포니.
3: 포니 스텔라인가?
0: 이게 스텔라. 아, 스텔라.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2: 아, 이거 스텔라인가 보다. 아.
3: 음행을 하는 건가? 그러면?
0: 이거? 설마 이게 그 안 굴러가겠지.
2: 바람이 그렇게
0: 공기압 있어요?
2: 있어요.
4: 예, 이거 굴러갑니다.
2: 아, 진짜요?
4: 예.
2: 택시예요?
4: 아, 이거는 퍼포먼스.
0: 아, 예전에 구입하셨던 거예요?
4: 그렇죠. 지금 제가 사갖고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고.
2: 이거 스텔라죠?
4: 스텔라. 연령은 38년 됐어요.
2: 38년. 이거 열어봐도 돼요?
4: 어,
2: 열려요?
4: 예, 타셔도 돼요.
2: 오, 삑 소리 나. 옛날 소리. 이거 봐.
0: 아니, 이게 굴러간다고?
4: 야, 관광객 들어오시면 오늘 기분 나니까 한 바퀴 놓읍시다! 이렇게 하죠.
0: 아, 진짜?
2: 이거 타면 신 나무겄다, 야.
4: 와. 기저울래!
2: 한번 태워주시오.
4: 가게 손님들이 지금 딱 올 타이밍. 이때 놓치면 또 없어.
2: 이거 봐. 또. 그러면 지금 딱 점심시간이에요.
0: 그러니까.
2: 우리 식사하고 예. 한 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그럼 한 시간 후에. 아따! 기저울래!

0: 아유, 그, 야. 어우,
1: 시간 여행. 아우,
2: 아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0: 와, 간다, 간다, 간다.
3: 잘 부탁드립니다.
0: 근데 에어컨 안 나오는 거죠?
3: 가는 게 어디야? 아.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어? 38년
0: 전 차. 지금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내가 탄 걸 알고 있나?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차가 너무 오래된 거야.
3: 욕세. 아.
0: 유달산이다.
3: 그죠, 그죠.
2: 유달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니까 많이들 오시죠.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니까. 뭐 건강하시니까 15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와, 그렇죠.
3: 제가 해발 200m 이상의 산 사진이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행자예요. 산을 안 가요.
0: 그 여기는 그렇게 안 높아요.
3: 알지 알지.
0: 유달산은 별로 안 높아.
3: 228m.
2: 지금 앞쪽에 보이는 뭐 바위지만은 그 예전에는 집을 이용해서 만들었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치. 노적을 쌓았다 해서
0: 이게 노적봉.
3: 네. 그렇죠. 노적가리를
0: 노적봉이지 이게.
2: 네네, 노적봉. 아...
0: 참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 다닐 때
3: 엄청
0: 그런 걸 잘 몰랐어요.
3: 아, 그렇죠.
0: 어, 그냥 어, 되게 크다 바위가.
3: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꾀잖아.
0: 그렇지.
3: 군량미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적가리를 쌓아놓고 이렇게. 그 노적봉이잖아.
2: 짜자자잔, 대중 음악의 전당이에요.
0: 아, 대중 음악의 전당?
3: 아, 요 왼쪽에. 한은행 그 목포 지점인가? 뭐 그랬을 거야.
2: 예,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0: 아, 진짜로? 여기도 네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
3: 그럼요. 왜냐면 옛날에 아,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일본이 아. 저기잖아. 그 건물, 일본식 건물이잖아요. 아. 근데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
2: 그 왼쪽 편의 건물도 좀 특이하죠.
0: 여기도
2: 네, 여기가
0: 여기가 그거기다 확 그죠?
2: 확 그대로 있잖아요.
0: 아, 그대로 있네요. 네.
3: 이게 그럼 옛날 백화점
0: 백화점. 아, 아, 옛날에.
3: 그럼 어렸을 때도 다 다니셨던 거예요?
0: 아니, 아니에요. 그때는 안 했을 걸요?
3: 안 했을 거.
0: 네.
3: 아마 옛날 얘기구나.
0: 아주 한 아, 30년대 40... 후반 아, 아, 아. 40년대 초반이니까
3: 100년 전 얘기구나.
0: 그 일본
3: 그 일제 강점기
0: 그,
3: 때
0: 그때니까
3: 어, 그러네 그러네
0: 그 자리인데 자리는 그대로 있던
3: 거지 그렇지
0: 저 어렸을 때
2: 그러니까 이제 이쪽 거리가 이제 근대 거리라고 하죠.
0: 아, 이 언덕도 있었네.
3: 그 여기 다 그 수산물 가게 그죠?
0: 다 수산물 가게.
3: 맞아.
2: 근데 아, 이쪽이 네. 계절 목포는 맛집이라 그러면 다 계절 맛집이라 그러고 계절 생선을 팔기 때문에
3: 그렇지 그렇지
2: 최고의 신선도의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 곳이죠.
0: 터미는 고객터미
3: 맞아요. 여기 건어물 가게 쫙 있지 않아요?
2: 각 지역마다 수산시장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목포는 좀 특화되어 있는
3: 게 여기 건어물 거리.
2: 예, 건어물하고 이제 홍어시장이 좀 유명하죠.
3: 오 배우님은 생선은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자랐겠다, 그죠?
0: 저희 집에서 홍어 잡고 그랬어요.
3: 아, 일단 홍어 너무 좋아요.
0: 한 마리 잡으면 네. 아버님들은
3: 코, 코, 코.
0: 발 바르고 어. 도끼로 자르고 어. 뼈 그러면 이제 아, 어머님들은 그치. 한쪽에서 막걸리로 빨고
3: 그렇지 그렇지
0: 냄새 때문에
3: 그렇지.
2: 근대 역사 일관입니다.
0: 아, 네네네.
2: 새롭게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들.
3: 고대사님 감사하고
2: 네.
3: 다음에 또 목포 오면 또 인사드릴게요.
2: 아, 좋습니다.
3: 네네네. 그러니까
2: 목포에 오시면은 나중에 꼭 밥 한끼 합시다.
3: 그러니까요. 네,
0: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네.
3: 네. 네.
0: 감사합니다.
3: 네. 네. 네. 네.
0: 안녕하세요.
3: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0: 저 근데 어렸을 때 살 때는 잘 몰랐어요.
3: 그렇지. 네. 그렇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저보다 저 더 많이 하시네요.
3: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여행 작가.
0: 아, 그래, 여기서 촬영했었어.
3: 그죠?
0: 저 뒤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3: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1900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목포에 생긴 최초의 서양식 건물.
0: 일본식인 거니까.
3: 그치, 일본이 지은 거지. 일제 강점기 지은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층 건물. 그때 당시에 1900년. 근데 이제 해방되고 목포 시청.
0: 아, 그죠.
3: 그때 목포 시립 도서관 이런 걸로 이제 세운게다가 지금 이제 근대 역사관.
0: 아, 도서관 때 한번 왔던 기억.
3: 여기가 1관이고.
1: 아, 저 밑에 저기.
3: 2관.
0: 저기 이관하잖아요, 저기.
3: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우리 맨날 그 국사 공부할 때 나오는 거죠.
0: 유명하신 거죠,
3: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네. 이 뒤쪽으로 가면 방공호가 있어. 방공호. 아. 동굴 동굴판 거지.
0: 동굴.
3: 미군 공습을 대비해가지고. 아... 이것도 사실 가슴 아픈 역사지, 사실.
0: 그치. 것도. 그것도 다 우리나라 민족이 다 팠을 거 아니에요?
3: 당연하죠.

0: 최고지. 어. 가면 깜깜합니다 진짜.
1: 진짜. 어, 나 같은 사람은 허리 아팠어요.
0: 그래.
1: 이게 다 이렇게 팠을 거 아니에요. 다.
0: 그럼. 당시에 무슨 뭐 장비나 이런 게 좋긴 했겠어. 거의 뭐 인간 노동력에 기대 가지고.
1: 홈이 뭐 이런 거.
0: 참혹한 어떤 그 어? 노동의 현장이었겠지.
1: 와, 이 돌을 다 했다고?
0: 그렇지.
1: 이쪽에
0: 고난의 그
1: 뭐지 이게 이제 뭐죠
0: 이렇게 보여드리면 당시 이제
1: 저희 다 파가지고 돌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다 날린.
0: 그렇지 통도 조그매.
1: 조그매지. 여기도 안에가 더우니까 다 이렇게.
0: 그렇지 최소한의 소금만 있고 이렇게 한 거지.
1: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0: 그런
1: 거죠.
0: 아픈 역사인데 꼭 기억해야 할 대대손손.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1: 그치. 기억을 하려면
0: 그럼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0: 근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게포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 있어.
1: 그렇죠, 많겠죠. 일제가 그래서
0: 수탈의 흔적들.
1: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건 없어도 그렇다고 놀러는 안 오셨어요? 여기 이쪽으로?
1: 소풍.
0: 구도심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소풍 올 정도가 되는구나.
1: 소풍은 이제 많이 왔죠.
0: 아, 그렇지.
1: 갓바위.

0: 댓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1: 이런 건 아예 없지.
0: 그러면 저걸 정면에서 이걸 어떻게 봤지? 원래 이게 지금 이 부교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이걸 보는 거거든?
1: 학용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0: 아, 이거 바로 앞에서는 아니고. 네. 지금은 너무 이게 네. 코스가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네.
2: 전설 같은 거
0: 있죠. 전설 있죠.
3: 아세요?
0: 아이, 모르는 게 어딨어요.
2: 아, 여행 작가님이시지?
0: 전설의 여행 작가인데.
1: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0: 두 가지가 있다는데 짧게만 얘기 드리면 하나는 그 옛날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였죠, 병든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묻어드리려고 관을 가지고 가다가 빠뜨린 거야.
1: 바다에?
0: 네. 죄인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삿갓을 쓰고 여기 그냥 주저앉았던 거야. 근데 한참 후에 나중에 여기 이제 바위 두 개가 이렇게 싹 솟아나가지고 하나는 아버지 바위, 하나는 이제
1: 아들 바위?
0: 아들 바위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모양새가 뭐 이렇게 삿갓을 쓴 갓, 중, 스님.
1: 저는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걸 보면. 왜냐면
0: 생김새.
1: 바람도 불고
0: 풍화와 침식.
1: 풍화, 뭐 태적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들죠.
0: 여행 작가들이 잘 쓰는 되게 그 낡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연의 조각칼이 조각을 한. 되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 그건.
1: 여행 작가 맞으시네.
0: 나는 안 쓰지, 그렇게요. 낡아가지고 난 안 써.
2: 자연의 조각칼.
0: 전설의 여행 작가는
2: 멋있다, 이거.
0: 그런 거 안 써요.
2: 그냥. 아니, 자연의 조각칼 진짜 아니, 멋있다.
0: 흔한 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목, 지금도 딱, 이따 사진을 찍어야겠다.
1: 같이 찍으면 안 돼요?
0: 아니,
1: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0: 아, 다비드 정말.
1: 내가 갓을 쓸 수는 없고 갓을 이렇게 써요.
0: 오! 어차피 실루엣이야. 역광이다.
1: 역광이다?
0: 근데 이제 모든 바위 이렇게 자연의 조각품, 예술품들이 마찬가지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완전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저기 또 정면으로 가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1: 달라요. 정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면으로.
0: 아, 오늘 노을 멋있네. 그쵸?
1: 이 시선이 약간 이쪽으로
0: 보려고 했다니까. 또 다르잖아.
1: 멋있기만 해.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맛집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0: 왜냐면 어머님이 해주신 게 최고예요.
1: 아니, 어머님이 다 해주신 게 최고예요. 이렇게 뭐 다닐 이유가 크게.
0: 그래.

0: 아니면 자전거도 준비하셨어요?
1: 아니 근데 여기로 원래 예전에 자전거를 타는
0: 아니요 이런 건 없었어요.
1: 없었지? 그지 네. 그지. 이게 그 4대 국토 종주 뭐 자전거 길 중에 하나래요.
0: 아 여기가?
1: 어. 그래서 오. 이게
0: 그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1: 이 코스가 담양.
0: 진짜요?
1: 담양에서 담양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나무 숲길 여기 영산과 하곡토까지.
0: 대나무 숲길까지? 아 이 길이?
1: 어 자전거 길이.
0: 대박. 아 근데 여기 진짜 멋있긴 하다.
1: 그러니까.
0: 자전거 타니까 네. 어렸을 적 자전거 타던 생각이 난다.
1: 그치 맞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탔는데.

0: 아 그래서 뭐 데려간다면서요?
1: 이제 지금 가는 곳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0: 현지.
1: 제가 좋아하는 맛집.
2: 아 진짜.
0: 출신인.
1: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0: 아니 들어가시죠.
2: 아니. 아니 뭐 막 밀어 그냥 왜?
1: 자 여기입니다.
0: 여기요?
1: 현지인의 맛집.
0: 아. 그런 소문 있었잖아요.
1: 뭔 소문?
0: 오지호 씨가 부업 식당 운영한다고 본인 식당을 데려갔구만. 여기...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을.
1: 예 아니고
0: 작은 아버지.
1: 작은 어머니.
0: 예. 네. 이거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 아니에요?
1: 맞아요.
0: 떡갈비 들어가는.
1: 맞아요. 그 떡갈비탕 유명해요.
0: 떡갈비탕. 네. 11년 전에 왔었어요. 진짜.
1: 11년 전에?
0: 혼자서. 이미 그때도 우리 같은 먹보들에게는 꼭 가야 할 식당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1: 오빠에서?
0: 진짜로.

0: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갈비탕만 먹어서 갈비탕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장탕도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메뉴판에 내장탕도 쓸 수 있더라고. 내장탕 내장탕 드셔 보셨어요?
0: 먹어봤죠. 좀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카만이 또 안 또
0: 저기 다 오셨어요. 저기 응? 작은 아버지 계시고 작은 아버지 잠깐 어찌 오실래요?
1: 아유
0: 저기 작은 아버지 계시고 조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저쪽에.
1: 아 근데 인물 좋은 건 집안 내력이시구나.
0: 우리 작은 아버지
1: 엄청 미남이시네.
0: 이제 작은 아버지가 둘째.
1: 아 저는 저기 뭐 음식 식당 역사나 음식 맛도 궁금하긴 한데 옛날에 어린이 오지오는 어땠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2: 착했지.
1: 착했어요? 네. 본인 말로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던데요?
2: 고등학교 목포에서는
1: 제일 좋은 학교?
2: 제일 좋은 학교.
1: 저렇게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2: 좋은 현상이지.
1: 좋은 현상이지.
0: 좋은 현상이네. 네.
1: 아버님 그 지금 조카의 증언으로는 내 입맛에는 내장탕도 아주 일품이다.
0: 내장 맛있어.
1: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당연하지.
1: 당연하지.
0: 그러면 네. 오늘 갈비탕 한 그릇, 내장탕 한 그릇 먹을까요?
1: 아, 그래, 궁금해.
0: 우리 궁금하잖아.
1: 옛날에 갈비탕 먹어봤거든.
0: 내장탕 안 드셔버렸죠?
1: 아, 안 먹었어요. 네.
2: 뻘락기를 지금 공급을 했어.
0: 어? 뻘락기 있어요, 지금?
2: 어, 뻘락기.
1: 아, 귀한데? 네. 내장탕, 갈비탕만 먹어도 황송한데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안 먹을 순 없잖아요.
2: 아,
1: 뻘락기 귀한 거, 이거 잘 안 잡혀요. 네, 진짜 국산 뻘락기.
0: 네, 지금 좀 주세요.
2: 내장.

0: 또 이때부터 먹어야지.
1: 이게 제가 평생 여행 작가로 살면서 이게 제일 지금 좋아하는 모먼트예요.
0: 아 그래요?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0: 마치고.
1: 그 지역 소주 딱 한 잔
0: 넣고. 이게 배 소주라고.
1: 그럼. 에이. 야 이거 11년 만에 먹는 국물이야.
0: 그래요?
1: 진짜.
0: 장하모님이 이 파김치를 매일 담그세요. 여기다가
1: 너
0: 담궈.
1: 담가.
0: 담궈.
1: 풀어가지고 그죠?
0: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아 너무 맛있어. 아. 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네.
1: 어떤 국물에 양념이 되어 있는 뭐를 넣는다는 건
0: 그럼.
1: 보통은 국물이 조금 너무 좀
0: 싱겁거나
1: 싱겁거나 네. 멀겁거나 할 때 넣잖아.
0: 그렇죠.
1: 이거는 굉장히 충만한 국물에 뻗대지 않고
0: 박이가
1: 잘 맞는 거야 이게.
0: 희한해요. 이거 여기 한번 말아보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0: 밥 한번 네, 말아보고.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많은 걸 좋아하시네.
0: 네?
1: 이게 이제 이것도 다 다른 거야. 촉촉하게 적셔 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적셔가지고 다 깎아 먹는 스타일 이런 것도 좋아한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0: 김치가 또 맛있어요.
1: 약간 왜 그 광주가 고추장찌개 유명하잖아.
0: 네.
1: 국물 약간 고추장찌개 맛도 난다.
0: 진짜요? 난 일단 오픈인데 새발낙지부터 한번 먹을까?
1: 어우 빨판이 조식들이. 앞접시?
0: 원래 이거 찍어 먹었는데.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2: 가끔씩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s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2: This is the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ed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2: Yeah.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2: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3: 아, 일단 들어오세요.
2: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네, 아.
1: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2: 아, 제가 티 많이 있는데.
3: 제가 네.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4: 그분이 그분일걸요?
3: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아,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4: 맞아요.
3: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4: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1: 네.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at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 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4: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3: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4: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3: 야,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4: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3: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석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4: 맞아요.
3: 네, 의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4: 소품들.
3: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4: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3: 로션.
4: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5: 뭐라고요 할아버지?
6: 생명이라고
5: 연장의 생명이라고
6: 네. 이발소
5: 맞아 연장의 생명이지.
1: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3: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신발 그렇죠. 같아. 나무로 돼갖고.
4: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3: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4: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와.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3: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4: 그쵸.
3: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4: 고무까지 다
3: 고무까지 이렇게 다 되고
4: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1: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4: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3: 네.
4: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발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3: 네.
4: 후손들한테 그런 아,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7: (웃음)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1: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2: 사장님, 안녕하세요.
8: 네.
2: 예,
8: 실례
2: 좀 하겠습니다.
8: 네.
2: 아,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8: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2: 40년이나요?
8: 83년 네. 왔으니까.
2: 이야.
8: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0한 7, 8년?
2: 네, 야.
8: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2: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8: 그렇지, 거의 다.
2: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8: 그 제 직업이
2: 네네네.
8: 7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어요.
2: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봤거든요.
8: 네.
2: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8: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2: 네.
8: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2: 네.
1: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2: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
8: 사각으로 된 거 이제 망하니 또.
2: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야.
8: 세탁소가 가게들이 좁으니까.
2: 네.
8: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은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
2: 네.
8: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은 장사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야. 오바르크만 치는.
2: 네.
8: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2: 그러니까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는.
8: 그래.
1: 네. How soothing is the sound?
8: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2: 네네네.
8: 그냥 뜨면 막 풀려서 그러니까.
2: 야 짱짱하게.
8: 이렇게. 떠주는 거지.
2: 네, 그렇죠.
8: 깔끔하죠.
2: 네.
8: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기지바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2: 네.
8: 옛날 분들은 그래도
2: 접어서,
8: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2: 접어서
8: 또 쓰는.
2: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8: 아니 표시 안 나겠고.
2: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와갖고 이거 터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1: 거예요.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2: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1: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2: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박영희님.
9: 네.
2: 네, 반갑습니다.
9: 네, 반갑습니다.
1: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2: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지키면서 동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2: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와,
9: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 네. 말들이 말 아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이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좀
10: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9: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10: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1: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11: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1: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12: 그 당시 이 딱 나는 뭐 그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뭐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10: 영화가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12: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0: 한 3, 4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거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1: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2: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야, 5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0: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2: 네.
0: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2: 네.
0: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2: 아, 그러세요?
0: 예, 너무 안 돼서.
2: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0: 예.
2: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예, 얻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으면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리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2: 네.
0: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1: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2: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저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 데 추억의 쫀득이.
1: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2: Yeah, 이 계단 올라가면 됩니까?
3: 네, 네, 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셔야지 이제 아현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2: 네.
3: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4: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2: 네.
4: 그런데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2: 예.
4: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2: 네.
4: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2: 네.
4: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2: 네.
4: 빨간 벽돌,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1: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4: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2: 예.
4: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2: 네.
4: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2: 여기가 잠깐 앉았어.
4: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2: 네.
4: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2: 네.
4: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이 그림뿐이고
2: 네.
4: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오셔서 보셨겠지만
1: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2: 연인들이 많이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4: 완전 그렇죠. 네.
1: While many things have been gone and come, Ayeondong is where yesterday and today blend in harmoniously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ms. I will try my best to keep a memory of this scenery and vibe deep in my heart, as we'll never know how long they can remain as they are now.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를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와만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와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울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진에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대요.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요?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우연찮게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네. 물감을.
3: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왔어요.
2: 아, 2층 올라왔는데. 예. 아, 예, 그럼 2층 올라.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아...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이 호미와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여기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어요.
2: 네, 딱 빼곡하게 이렇게
5: 그런 식으로
2: 도서관처럼.
5: 네,

0: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1: 워낙 넓으니까.
0: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0: 그럼요. 예,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0: 그럼요. 예.
2: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5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코리아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과 이세윤 사무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시청 관광지원과 이유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통영에 와 있습니다. 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살아 숨쉬는 곳. 알록달록 벽화로 가득한 동피랑 마을. 바다와 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까지.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통영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도시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통영은 약 5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영을 바다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관광지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푸른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됐고 지금도 그 연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관님, 혹시 통영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실까요?
0: 이순신 장군이요.
1: 네, 맞습니다.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님과 한산도 대첩을 기념해서 매년 8월에 한산대첩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역사 속 현장을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또 다른 국제적인 행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통영은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를 유치했는데요. 3월에 세계 각국의 요트들이 통영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0: 와, 진짜 세계가 통영에 모이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한 통영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통영은 음악도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0: 음악도시요? 어떻게 음악도시로 불리게 됐나요?
1: 통영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음악이 통영과 세계를 연결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통영국제음악제랑 통영국제음악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0: 통영국제음악당은 많은 연주자들이 음반을 녹음하기 위해 음악당을 찾으면서 녹음의 전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1: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현 본부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 아무래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음향, 어쿠스틱인 것 같습니다. 또 무대 위에서 연주자들끼리 서로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거, 그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공연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 앞으로 통영국제음악당이 어떤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하시는지요?
2: 전국적으로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이 공간을 찾고 있지만 이렇게 근교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사실 음악당보다도 훨씬 먼저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에 시작이 됐고요.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다이버시티 갖고 있는 그런 축제, 이제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0: 이 음악제를 이끄는 중심에는 2024년 아시아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한 진은숙 예술감독이 있습니다.
3: 음악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내면과 마주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으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음악제의 특징은 모든 그 공연과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들을 저희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페스티벌은 아마 다른 데에서도 있지 않는 아주 유일한 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음악의 강국으로서 그 국제사회에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유명한 분들도 통영국제음악제 한국 그러면은 다들 오고 싶어 하십니다. 통영에 어떤 그런 거를 만끽하고 간 분들은 또 오고 싶다고 재초청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 음악제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음악제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회도 먹고 종합적인 어떤 그런 휴가가 이게 가능한 장소라서 못 오신 분들한테는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1: 통영국제음악제를 향한 관심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실망 서려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108년 유로 연분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무익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네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더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봐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소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해 부르시려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3월, 그대 없짓는다.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3월,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로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세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성을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운과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가춘웅과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효는 황제가 내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인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유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려? 괜히 내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팔성여 중에서 이제 겨우 다섯 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지는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인 것 같고 감정 표현도 꽤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서 뭔가 스토리가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극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 이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을 준비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하는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자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그 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네.

곡을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 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 음악이란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NCT members, Jeno and Jimin, who play boys who's out baseball.
1: 던질 수 있을 때까지. 뭐야, 너?
2: 매니저 안 필요해?
1: 학생이 무슨 매니저야?
3: 할 거야, 요즘 매니저.
1: 짜란. 진짜 치밀한 놈이다. 너 중간에 그만두기 없다.
0: Let's watch Wind Up the Movie. A high school baseball player who throws blazing fastballs.
4: Strike!
0: Pitcher Yuji.
5: 몇 나오니?
6: 155. 아까보다 더 늘었습니다.
5: 아이고, 미래를 버릴 수가 없네.
6: 중학 MVP가 어쩌다 그림에 떡이 됐을까요?
5: 투입해.
0: However, the moment the batter steps up to the plate.
1: 연습한 대로 마.
0: Ujin's pitches fall apart. He suffers from the ifs, an inability to throw strikes whenever a batter steps up.
1: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투수다.
5: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할래?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응? 테스트 통과하기 전까지는 엔트리에서 제외다. 못 받아들이면 퇴출이고.
0: He's at the end of his rope. But he does not give up. He keeps practicing. Someone keeps his eyes on Ujin and heads to the batter box. Then he swings away.
1: Oh, home run! 뭐야?
2: 나?
1: 그래도
2: 궁금하면 삼진 쳐와봐. 야, 왜? 자신이 없어?
0: The new guy with a perpetual smile is transfer student Taehee. He stands at the plate with confidence.
1: Oh!
0: He is hit by a pitch and goes down. Ujin runs over.
1: Oh, can't play, 진짜.
0: And as scared as he was, he gets angry.
1: 야, 맞긴 맞았어, 너.
0: With a warning, he leaves.
2: 야, 거기 계속 도망갈 거야?
1: 너 도망?
2: 그래, 도망. 아, 진짜 상대를 말아야지.
1: 아, 잠깐.
2: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등에 파스 무시하려고.
1: 아이씨, 진짜 미친놈인가? 미친놈이라니.
0: Well, what does Taehee want?
2: 근데 너 매니저 안 필요해?
0: 아하, he wants to be Ujin's manager.
2: 그딴 거 필요 없다.
0: From that day on,
7: 여기 앉아.
1: 신경꺼라, 나 매니저 관심 없다.
0: Taehee keeps showing up despite Ujin's rejection.
2: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1: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치면 닦고 얘기하자.
0: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Ujin, he quietly steps in.
2: 나랑 내기할까?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날 아주 깔끔하게 메이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1: 못 받으면?
2: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0: So the two get at it.
2: 그래.
7: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2: 슬라이더.
1: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0: Taehee honed in on the game was also pretty impressive.
2: 마지막은 짚고.
1: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0: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Ujin is disappointed.
1: 야, 저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160은 오바다.
2: 아니야, 방금 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1: 그럼 뭐해, 볼인데.
2: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0: But setting aside a bet, Taehee encourages him.
1: 아니야, 끝났어.
2: 어?
1: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2: 왜? 난 공을 못 받았는데?
1: 내가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2: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3: 그럴 리가. 할 거야, 요즘 매니저.
0: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8: 그렇지.
0: One day, U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2: 일어나.

0: 훈련을 무단으로 째?
1: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0: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2: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1: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he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2: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0: 무슨 수로?
2: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0: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1: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2: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1: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2: Strike.
1: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2: 준비됐어? 갈까?
1: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he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Jeno and J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3: NCT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4: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3: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우진을 할 거나 누가 테이를 할 거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여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이와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1: As a result, Je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3: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맡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1: Jaemin took on the role of Taehe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3: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톤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잘 했었고요.
1: The film was initially planned and produced as a short-form drama rather than a theatrical release.
3: 소품이라는 형태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되는 길이를 50개를 만든 거예요. 50부작으로. 그래서 약 9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거라 팬들의 사랑도 너무 컸었고 제노제민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영화제까지 오게 됐고 또 이렇게 극장 상영까지 하게 돼서 제노제민의 힘과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ey expanded the format to meet audiences in theaters.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The character from Wind Up the Movie spotlighted by K-Story.
2: 뭐야?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1: It's Taehee, who appears before Woojin, who is in a pitching slump.
2: 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봤으면 좋아.
1: At times playfully.
2: 너 시선이 흔들린다고.
1: And at times encouragingly, Tae stands by Woojin.
3: 어떻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1: Jaemin perfectly embodied the character of Taehee with his signature bright and healthy energy.
3: Tae라는 캐릭터가 녹아들어서 가는데 조금만 걸으면 자꾸 춤이 나와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1: Shall we look forward to seeing Jaemin fully immersed in acting? A movie in which NCT's Jeno and Jaemin are cast together.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트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트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트란도트입니다.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 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면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한 맛이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 발 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4: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5: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6: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3: 매력 덩어리 도도한 미.

0: 청순한 관능의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1: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2: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그 1년에 3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브랜드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어.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0: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Highlighting Korea's position on the global stage. News Center. We bring you major issues in politics, economics, diplomacy, culture, and more. From timely, reliable on-the-ground reports to studio discussions for in-depth analysis. Discover the latest developments on News Center. Where does the momentum for the future come from? Step into the places where world-changing ideas are born. Bringing stories of innovation and challenge from each sector. We explore endless possibilities and vistas across Korea. Vibe in Action, K Initiative. A global K-beauty roadshow, Beauty On and Off. Revealing beauty secrets to brighten up your daily mood. We try beauty items recommended by ordinary people, followed by honest reviews. Join On and Off as they search for their personal must-haves and pick up valuable beauty tips along the way. Get ready for a K-pop show that connects fans around the world. From captivating performances to powerful vocals and full band sounds. And special real-time interactions between artists and fans. The only interactive music show for K-pop fans. Simply K-pop. Stay tuned.
2: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부는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부는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원의 문이 열립니다.

0: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Gravity 워즌입니다. Let's go, let's go.
1: All right, is everyone enjoying your summer? It is officially vacation season.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란지가 수상 안전 요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1: That's right. Summer is all about having fun, but safety always comes first.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2: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레이더 풀 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1: 저기
2: 위에 조금 지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this is an emergency. Emergency. Oh yeah.
2: See, and then.
1: All right, we need to rescue them right away.
2: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원한 퍼포먼스로 또 구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명란즈 구조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뮤직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1: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B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0: 좋습니다. Right. 악시라는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 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먼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도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2: 맞아요.
0: 이게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2: 맞아요.
0: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0: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 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 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두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네.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2: 짠짠
1: 부르부르붕
0: 부르부르붕
1: 이 동작 네,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나이스.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2: Come on in.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 안 하고 덮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어허,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어허.
4: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0: 네.
4: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네.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네.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
3: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0: 네.
6: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0: 오.
6: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오호.
1: 오케이.
0: 아까 아이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0: 아이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와.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7: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 코어나 굿굿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8: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9: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1: 네,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キビチ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10: 네.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specialized filters to better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EcoRenew has developed a recirculation method that can separate oil and water.
1: Oh, wow, so is this 100% oil?
2: 맞습니다.
0: We look into EcoRenew, which has contributed to cleaning up and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What I have in my hand here is water contaminated with pollutants, and this can be produced in all parts of society. But can you believe that this can be purified into a reusable sourc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come up with a specialize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y. EcoRenew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preserving the earth and building a better natural environment. B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ies to abandoned resources, the firm has promoted circular economies for sustainable growth.
1: Hi, I'm Peter from Arirang. Nice to meet you.
2: 네, 반갑습니다.
1: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2: 네, 저는 EcoRenew 대표이사 최덕현이라고 합니다.
1: Ah, and what kind of company is EcoRenew?
2: 네, 저희 회사는 나노 표면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멤브레인 필터에다가 코팅을 해서 물만 통과하거나 기름만 통과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물과 기름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Oh, it sounds very meaningful and useful in this day and age. So, is this your product here?
2: 아, 요거는 저희의 이제 실제 시스템이고요. 어, 말씀드렸던 필터는 이러한 필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Oh.
2: 어, 물론 이 필터 자체는 산업용으로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필터고요. 저희는 이 필터를 가져다가 표면 코팅을 진행을 합니다.
0: Based on its own nanofilter technology, the firm has developed a solution that can separate oil from wastewater. Thanks to the surface energy control technology, the filter can provide rapid absorption and controlling of the components.
1: So, is this your product that you mentioned earlier?
2: 예,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필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일반 필터입니다. 이 일반 필터를 이용해서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는 불순물들을 여기서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oRenew 필터를 이용해서 실제 물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기름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Oh, wow. Can we actually see it in action here then?
2: 트라이 해볼까요?
1: Yes, please. Okay, so it's being pumped through here.
2: 네, 지금 이 액체에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물에다가 파란색 염색을 해가지고 물만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Ah, the blue is water.
2: Yeah,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파란색 물이 이 필터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만 결국에는 이 필터를 뚫고 나와서 저희 필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필터는 이 파란색의 물을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서 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기름만 마지막에 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So there will be no blue in here?
2: Yeah.
1: Oh, wow, really?

0: Wow, so is this 100% oil?
1: 맞습니다. 뭐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유라고 하는 것에는 오일이 항상 200ppm 정도 수준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나면 200ppm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의 기름에 해당하는 기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 The company's solution can purify and resupply waste oil immediately at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so, it can be used repeatedly together with the current facilities, and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product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your company's technology?
1: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판매가 돼서 이미 정제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저희가 CES라든가 뭐 국내의 다양한 박람회들을 통해서 저희 장비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미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시장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캐나다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Okay, so it's already in the field here in Korea and in the future abroad too.
1: 네, 맞습니다.
2: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the surface treatment as well as the durability of filter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stabiliz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improved performances at different industrial fields.
0: What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네,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주위에 좋은 대학들도 많아서 많은 기술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특히나 수원시에서 다양한 펀드라든가 컨설팅 등을 이러한 새로운 만든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장을 하는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0: Oh, sounds very convenient for startups as well.
1: 맞습니다.
0: Then moving forward, what are the company's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는 지금 비록 산업용 유폐수를 정제하고 있는 장비에 지금 런칭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바이오 디젤 산업이라든가 실제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원유에 들어가 있는 물을 수분을 더 제거를 한다든가 또한 다양한 물 관리 쪽에 있어서의 시장들을 더 점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1: 네, 감사합니다.
0: EcoRenew has taken the lead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by recycling resources, and we hope they can take the lead in other environmental issues in the near future.

0: NJ Cost Lab specializes in developing solutions that can tackle skin problems as well as improve skin barriers. The company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by analyzing skin condition and promoting clinical tests. We explore NJ Cost Lab,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provide solutions for healthier skin. Thank you. My skin can often get irritated quite easily when filming. Standing under the lights and also wearing makeup can leave skin feeling tired. These days, skin analysis solutions are capturing attention because they can offer personalized car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some premium skincare products. NJ Cost Lab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launched a K-Derma cosmetic brand, which can improve skin problems and enhance skin barrier functions. Based on the opinions from the field, as well as the accumulated data, the firm has offered specialized solutions.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into the company?
1: 바이더퀄리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국민들이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단순한 사용감, 뭐 향이나 발림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피부가 회복이 돼서 어떤 사회적인 자신감을 갖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끝.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 So are these your main products?
1: 앞에 있는 제품이 전체 25가지 제품 중에 주력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바이더 퀄리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비타렉트 C15 하이브리드 앰플이고요. 순수 비타민C가 15%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C라는 것이 피부에 정말 좋은데 항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비타민C를 바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토코맥스 20 안티옥시던트라는 것인데 비타민C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20%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맞췄고요. 그래서 국내에 정말 최고의 함유 비율인데 전 세계 박람회를 다녔을 때도 이보다 높은 비율은 못 찾았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CRIR 비기닝이라고 얘기하는 비기닝, 즉 토너입니다. 여기에는 세라마이드가 5가지 종류씩이나 들어가서 클렌징으로 손상된 피부의 장벽을 복구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They sound amazing. So can I try some on my skin?
1: 다양한 제품 중에서 한번 러빙을 해보시면요. 정말 촉촉하고 피부 장벽이 보충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0: Yeah, it's much thicker than a regular toner. That's so moist. Wow.
1: 좋으시죠?
0: It feels so smooth. Wow.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efficiency and safety while producing their products. It has analyzed the data on reliability and efficiency since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carries out different inspections, including human clinical trials. What would you say are the major strengths of your company's products?
1: 사용감이 아닌 정말 효능, 안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관리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성 피부에게 홈케어로 추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즉 사용 전과 후에 피부의 만족도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장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집단인 에스테티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리는데 좋은 제품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사진 촬영이랄지 인스타랄지 또는 대한민국의 블로그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하나의 제품과 모든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Hearing all this, I'm really tempted to give this a proper try. Is that possible now?
1: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피터님 피부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좋으신데 더 좋게 방송도 하셔야 되니까요.
0: Yes.
1: 그래서 더 좋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0: Okay, let's go.
1: Yes.
2: A skin barrier repair product that can retain moisture has been applied to the dry skin. When comparing the skin condition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duct, the changes on the skin can be monitored clearly.
0: Wow, my skin feels so moist already. It feels fabulous. But how were my results?
3: 이거는 지금 클렌징 후에 피부 측정의 결과예요. 피부가 매우 건조한 건 잘 알고 계시죠?
0: It's sometimes dry, yes.
3: 수분량이 전체적으로 24% 정도 나왔습니다.
0: Oh.
3: 그래서 1회 관리만으로도 보시면 수분량이 24%에서 44%로
0: wow,
3: 높아졌어요.
0: Nearly double.
3: 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이 점점 더 증가되실 겁니다.
0: So if I get more treatment, I can improve these other things as well.
3: 네.
0: Oh, I want to do it.
2: NJ Coslab has continuously developed new products to make advancements into overseas markets.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skincare industry. And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its full support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0: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로 진출하는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특례시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접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정말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수원 좋아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0: It's helpful in reality.
1: Yes.
0: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1: 전 세계인들 중에 문제성 피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도 퀄리티로 관리를 하시는 에스테틱 원장님들에겐 정말 고객한테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적인 자긍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에 대한 노력을 하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출근이 행복한 회사. 그래서 출근 행복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전문가 집단이 잘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엔드 유저인 소비자가 좋은 피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까지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작지만 큰 바람입니다.
0: Wow, that's really impressive.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So today we take a close look at NJ Coslab, which has come up with skincare solutions based on actual data. They're expected to take great leaps forward ahead as a provider of premium solutions for skin health.

0: To help women live their healthiest liv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preventative and diagnostic solutions for various female diseases. We explore MB Lab, which has provided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s by analyzing AI-based big data. Women can suffer from a variety of gynecological issues. There's a growing demand now for systems for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at hom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technologies to help women lead more healthy and more confident lives. MB Lab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first started its business with the aim of tackling women's health problems. It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 on pelvic floor problems of women.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1: 반갑습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to MB Lab first?
1: 네. MB Lab은 2016년도에 창립한 벤처 기업입니다. MB Lab의 주요 개발 품목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여성들이 출산, 노화, 그리고 고된 노동력에 의해서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나빠진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용 제품을 250개 병원에서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취합된 2만 5천 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정용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device that can help women prevent and manage their health problems more conveniently at home. The precision sensor can check and analyze the data on physical condition, and it helps users better manage their health. So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your main product. This, you can diagnose your body's condition and then get treatment solutions.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it?
1: 이거는 몸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입니다.
0: So this connects with the tablet?
1: Yes.
0: Can we see how it works?
1: 물론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AI 모드는 검사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진단이 끝나면 사용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과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스타트하게 되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만져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전체를 한번 감싸보세요.
0: It's an electric shock.
1: 예, 맞습니다.
0: Wow.
1: 예, 피부 재생과 신경 재생을 위해서 저주파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르시면 삽입된 상태로 질에 힘을 주면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게임 콘텐츠를 할 수 있게끔 이완했다 수축감으로써 질 근육을 향상시키는.
0: So this is all once it's inserted internally and then you exercise by tensing the muscles.
1: 그럼으로써 여성의 관력 적은 늘어진 근육 이것을 리텐스한다는 것으로서 이 제품이 리텐스입니다.
0: That's what the name means. Yeah. Retense, tense again.
1: Tense again.
0: That makes sense. The company has followed the QMS or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safety of users. Also, it has strived hard to provide reliable and precise performances as well as make it integrated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s it directly comes into contact with sensitive parts of the body, I'm sure that safety and hygiene are top priorities. So how do you manage the quality of the product?
1: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청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에 넣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척하고 즉 세척하려면은 100% 방수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넣었을 때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0: The improved stability, as well as the AI-based big data technology, have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With the firm trying to take the lead in the femtech market, what would you say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오늘 귀한 시간에 와주셨죠. 이 귀한 시간에 와준 것도 수원시의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저희들 제품이 사실 국내 시장으로만으로 좁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수원시의 이런 지원덕택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 제품을 소개하게 되고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수원시에 감사드립니다.
0: Helping the expansion globally.
1: Yeah.
0: The company's philosophy of helping improve the daily lives of female patients out there is truly impressive. So,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1: 병원 제품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고도화된 제품으로부터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접목해서 세계 일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Oh, very noble goals. Good luck with that in the future.
1: 감사합니다.
0: We took a deep dive into MB Lab today, which is helping develop and further female healthcare through cutting-edge technologies.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푸네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in a very distant part of the world from, you know, judging from the realities of the late 19th century, he used it to the fullest to bring closer the culture, the history, the routines, the habits of local population.
1: At this point, one can't help but wonder, what drove Shirushevsky to dedicate two entire books to Korea? Driven by curiosity about what first sparked his interest in Korea, our team set out to find another expert.
2: Shirushevsky는 시베리아에서의 오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반러시아 저항 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의 지인이면서 쉐로셉스키의 어떤 필력과 연고력을 높이 사고 있던 러시아 관료가 제안을 합니다. 유배를 가지 말고 대신에 너가 전에 야쿠트족에 대한 보고서를 썼듯이 이번에는 아이누족에 대한 학술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쉐로셉스키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탐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러시아 황실 지리학회가 주관했던 동아시아 탐방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로셉스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거기서 사할린과 만주 그리고 일본을 이제 탐방을 하고 1903년 가을에 배를 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돼요.
1: And so, in 1903, Shirushevsky arrived on Korean soil. So, what did Korea look like when he first laid eyes on it?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Shiro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hiro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Gwolseon-i, The K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re is only one Korean residing in Poland, and he is quite successful in the medical profession. Born in Hamgyeongdo province, he is known as Ryu Cho-si.
1: His birth name is Ryu Seung-yeol, though he is better known by the names Ryu Kyung-jip or Ryu Cho-si. For the sake of our story, we will refer to him as Ryu Kyung-jip. Born in Wonsan, Hamgyeongdo province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2: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1: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2: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0: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2: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0: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1: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2: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3: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바르샤바에 사는 한의사인 유초 씨라고 하는 유경집 이분이 유학생인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명을 초청을 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바르샤바까지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받아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애국을 한 것일 수도 있죠.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한 것이고 같은 동포애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1: In 1936, 류경집 eventually returned alone to his hometown of Wonsan.
2: I miss my homeland so dearly that I long to see its mountains and rivers. Now, at the age of 68, I have finally returned. Honestly, having come back to Korea after 50 years, I find it has changed beyond recognition. Whether it is good or not, I am determined to spend the rest of my days here until the very end. Life is but a fleeting dream. My whole life has passed like a dream.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u'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Ryu Dong-ju,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사에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2: 못 오시잖아요.
3: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봄바람이 부릅니다.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자.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So, let's go here.
4: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5: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i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5: moisturize.
2: Like, yeah.
5: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0: Cleansing. Bye bye.
6: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저 처음 봤어요.
6: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6: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어.
6: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어, 잠시만요.
6: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Ask young ladies.
0: Young ladies, yes.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7: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1: yes.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7: Really?
0: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0: Oh.
7: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6: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7: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7: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7: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Mm-hmm.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6: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7: My mom introduced me.
2: Oh.
7: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7: Yeah,
0: okay,
7: yeah.
0: Thank you.
1: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6: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6: 누님!
8: 안녕하세요.
6: 잠깐 가능하실까요?
8: 아, 좋아요.
0: 오! 감사합니다.
8: 포즈세요?
6: 어, 당연하죠.
8: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6: 너무 좋습니다.
8: 어머. 기다려.
6: 코지.
8: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이쁘게 기다려.
6: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8: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8: 와,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8: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8: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8: 거예요?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8: 네. 아.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8: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1: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a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8: 아, 마녀공장입니다.
1: 마녀공장.
8: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8: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1: 그렇죠.
8: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8: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8: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8: 네. 그 말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8: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8: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1: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방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네.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1: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그럴 수
1: 잠시만요.
0: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1: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1: 안녕하세요. 혹시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5: Our English is okay. 네, 네.
1: Oh, okay.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0: 맞아요.
1: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No.
1: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1: Lagom.
0: Lagom.
1: Lagom. Use two.
2: Oh.
0: Use two.
1: Yes. Lagom friends.
2: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0: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2: 네.
0: 오! 오! 오!
2: 야.
0: 오케이.
1: 오! 올!
0: 올 Korean brand.
1: 두근두근!
0: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1: 야,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9: 어,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1: 아,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커플이잖아요.
9: 네.
0: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9: 네.
10: 아, 네, 네.
0: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10: 꿈이라서.
1: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9: 아유, 그래서.
1: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9: 아, 예.
0: 네. 아,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1: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9: 오일 하고
1: 오일
0: 오일
1: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9: 선크림 바르고.
1: 아
9: 선크림 바르고.
1: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10: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1: 제품이 어떤 건지.
10: 마녀 공장이.
1: 마녀 공장.
10: 그랬던 거 같아.
0: 마녀 공장 이게 많다.
1: 밀크 밀크가 마녀 공장.
10: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1: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0: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1: 소이빈?
1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9: 오일 저도 마녀 공장.
1: 마녀 공장!
0: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 네. 추천으로? 역시.
1: 두 분 마녀세요?
9: 아, 네.
1: 아, 어.
0: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1: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1: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0: 맞습니다.
1: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 받았,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1: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요. 리뷰
1: 가볼까요?
0: Let's go.
1: Let's go. Wow. 아도나산.
0: Yeah. 와!
1: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0: 예요. Yeah.
1: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1: 예.
0: 진짜다.
1: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1: 그쵸.
0: 어.
1: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자, 가벼운 메이크업
0: 어?
1: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어.
1: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1: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1: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우.
1: 하!
0: 형 공부 많이 했다. 어, 좀 괜찮은데?
1: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0: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1: 예.
0: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1: 그쵸?
0: 예,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1: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0: 네.
1: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맞죠. 오픈식 따 따라다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 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1: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딱 해야 된다. 손에 네.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륵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어주세요.
11: 예.
0: 예.
1: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0: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요?
1: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1: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1: 건성과
0: 맞아요.
1: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준대.
0: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1: 아,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1: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1: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촉촉하네.
1: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1: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1: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제 그 때가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1: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1: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아 이거 이두 운동 된다.
1: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1: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1: 야.
0: 우와.
1: 야.
0: 우와. 오! 오!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야.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1: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1: 자, 그럼 이어서
0: 네.
1: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1: 야,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예.
1: 됐어.
0: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1: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오
1: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우.
1: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1: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렇죠.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고 나는 물 사용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1: 가져가면 되죠.
0: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0: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1: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아, 좋아요.
1: 좋아요만 하면
0: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1: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1: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촉촉하다 쫀득쫀득
1: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1: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0: 저걸로 네. 이렇게 좋았어 이거
1: 좋았습니다 됐고.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1: 오, 오.
0: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완전 그냥 끝. 오버.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1: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0: 네, 그쵸.
1: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왜 빵소리요?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네,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1: 오!
0: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여기 뽀얘졌지?
0: 그러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세정할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선택 골라주시죠.
0: 자,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1: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네.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네. 아
6: 저는
1: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자리죠.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스르륵.
0: 스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1: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그래서
1: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우와!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1: 와.
0: 근데 너 뭐야?
1: 이제.
0: 원신인가?
1: 맞긴 맞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1: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1: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1: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문제예요.
0: 그걸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현 씨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야기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느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극작가이면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아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뭔가 우아하고 이 깊음 있는 내공이 느껴졌는데 느낌이라는 극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95년도에 서울예대 동문들끼리 모여서 만든 극단이에요.
0: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공연에 올리나요?
1: 주로 이제 단원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려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엄청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밤새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0: 이게 직업병이
1: 네,
0: 우리 북향민 부부 아까
1: 맞아요.
0: 스토리 듣고 요거를 작품으로 하면은 하면서 이런 게 막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나시는구나.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주로 이웃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0: 뭔가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이렇게 다 캐치해내시는군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따뜻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착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1: 네, 맞아요. 제가 주로 그렇게만 쓴다고 항상 그게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0: 잘 되려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돼 이런 얘기. 듣기로는 또 우리 대표님이 통일부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1: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4년 동안 북향민 관련된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보호치료시설에서 교육연극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어떤 한 친구가 온 거예요. 아동 카드를 살펴봤더니 북향민 아이였어요. 엄마가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그 아이를 입신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와서 제대로 이제 양육이 안 된 친구였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야기를 청소년 이야기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최근작은 그놈의 정이라고 해서 북향민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남한에서 만난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교차편집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북한 춤이 나와요. 어렸을 때 배웠던 북한 춤 장면.
0: 북한 춤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1: 약간 그 전통 춤인데 혹시
0: 지금 시킬까봐
1: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잘 풀려가면서 춤 발표회로 대미를 맞이하는 그런 공연
0: 밝은 엔딩으로 이 이후에도 또 혹시 북향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총 이제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청소년의 이야기, 20대 넘어오자마자 정착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중년, 50대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노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그 또 다음 작품은 우리 오늘
0: 오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얼마나 또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0: 아, 또 이런 인연으로 또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겠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1: 사실 제가 만난 북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서 정착에 잘 성공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그런 분들만 만났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북향민이 아닌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때

0: 그분들이 이곳에 내 집처럼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네. 우리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점이었어요. 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같은 우리 충청권 통인플러스센터가 충청 지역의 주민들과 또 북향민 이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팍팍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중간에 자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12월 32일이라는 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0: 오늘 컨셉은
1: 힐링 팀의 얼굴
0: 자랑해 볼까?
1: 교집 합 상 받음
0: 하고 싶은 말
1: 우리 팀 보고 있나?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2026년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집합팀의 팀장입니다. 저희는 02년생부터 06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다라는 이제 말에서 따와서 교집합이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북한의 지형적인 부분부터 뭐 지질학적인 부분 그리고 뭐 체제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패광산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또 생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북이 모두 평등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링크는 LINK인데요. 첫 번째 L은 랭귀지예요.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통일을 먼저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링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랭귀지, 언어 사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I와 N은 infrastructure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에듀테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knowledge, 이제 그런 지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국과 북한의 근현대 역사 인식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동 교과서 제작 사업을 이제 마지막 이제 논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고 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제작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부터 이제 그 방법론까지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선에서 마주한 두 팀의 그런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었는데요. 한 팀은 헌법을 개정하는 팀이었고 또 한 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새로운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와줬었습니다. 사실 기술적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개발은 그 나중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족적 통합성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 너무 적합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대회장에서 열심히 피력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심사평에서도 교육의 그런 부분을 우수하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그 필요성을 또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문제인식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북한에게

0: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일 이후에 혹은 통일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거쳐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s the war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to fuel concerns over energy security, the world's attention is turning to renewable energy. How far hav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come? This week, Humanities Beyond Borders explores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0: 평균 기온은 7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1: 7도요?
0: 네.
1: 여름철 언제까지 7도요?
0: 아, 아마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예요. 아, 2100년 그래요? 정도. 네. 아,
1: 그러면 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1, 2도 차이 별로 체감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에어컨으로 사실 1도, 2도 낮추는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해수면으로 조금, 그 해수 온도에 조금, 그리고 강수에 조금, 온도에 조금, 이렇게 습도에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죠.
2: 요즘도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과학자들이 치는 뽕이라는데 원래 지구는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원래 대멸종이 몇 번씩 있었대 하면서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IPCC 2018년 보고서가 1.5도씨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논란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말 지구의 변화 때문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 활동 탓인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문만 보지만 사실 천 몇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거든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냥 노상 녹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소멸할 때가 있대요. 다 녹아서. 그게 1.5도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완전 소멸을 한대요. 해빙이. 그건 복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2도씨가 되면 10년에 한 번씩 완전 얼음이 완전 소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복원이 되게 어려워진대요. 근데 이제 4도씨가 되면 러시아나 동유럽에 눈이 안 내리고, 그리고 5도씨가 되면 극지방 빙하가 모두 녹고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한다.
0: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은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가 올랐었습니다.
1: 이미 1.55도가 올랐다고요?
0: 네, 누적되고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현상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구리 끓이기 실험 그거 생각나요.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은 이게 자기가 삶아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지 않아도, 막 체감이 안 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어린 시절에 교보문고 가서 또 교양도 쌓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교보문고에 가면 여기에는 아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 거짓말, 이게 두 가지가
1: 같이 놓여
0: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1: 뭔가요?
0: 과학자들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농도도 관측하고 모델도 정교화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IPCC라는 이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걸 증명이 됩니다. 그게 2007년이었는데요. 네. 심지어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군지 아십니까?
1: 모릅니다.
0: 심지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1: 2007년에요?
0: 네, 맞습니다. IPCC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IPCC는 사실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 4차 평가 보고서를 쓴 저자들이 네. 받게 된 거죠. 이 4차 평가 보고서에 쓴 저자들 중에 한국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이 수상을 했을까요?
3: 미국의 부통령인가요?
0: 역시 국제정치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부통령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 클린턴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신 엘고어 부통령께서 이 정치 생활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많이 전향을 하시고 불편한 진실 이러한 책을 써내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리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시게 됩니다.
1: 경각심을 주신 분이죠.
0: 맞습니다.
3: 잠깐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엘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자마자 아, 환경 의미 없다. 그리고 파리 유협약 탈퇴하겠다 그러고 석유 계속 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경 문제는 만약에 과학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이건 우리가 인류가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와 에너지는 너무 정치화돼 있고 그리고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제도에 있어서의 반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안타까움,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또 이렇게 좀 막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또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3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공화당 대통령은 무조건 탈퇴했습니다.
3: 그동안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세계 경찰로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구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 환경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실제로 내가 얼만큼 지금 탄소를 생산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감사하게도 요즘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1: 네.
0: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와, 이게 뭐예요?
0: 여러분들의 발자국처럼 이 여러분들의 식생활 혹은 교통생활 혹은 입는 옷 이런 모든 활동들을 탄소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그냥 일상에서 뭐 입던 옷 입고 먹을 거 먹고 그냥 좀 산책 좀 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탄소를 과연 얼만큼 배출이나 할까요?
0: 혹시 일주일에 소고기 몇 번 드세요?
1: 저 꽤 많이 먹어요.
0: 아이고.
1: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0: 아이고. 딱 걸리셨습니다. 로컬 음식, 농산품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요.
1: 네.
0: 그리고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소나 큰 가축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집니다.
1: 근데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아요?
2: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기농 샵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이 식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만큼 탄소를 배출했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1: 네.
2: 그리고 요즘 다 챗GPT다 제미나이다 쓰시잖아요.
1: 네.
2: 근데 왜 유료로 인공지능 쓰다 보면 그림 좀 몇 개 그려줘 하고 나면은 갑자기 쿼터 차잖아요. 저온기 많이 쓰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쓴다고 가정하고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SNS 한 2시간 했다.
1: 네.
2: 그러면 160몇 그램 배출한대요. 그러면
1: 어머나.
2: 160몇 그램이 얼만큼이지 하면 승용차, 화석연료 쓰는 승용차로 1.4km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1: 내 손 안에서 탄소를 생성하고 있는 거였네요.
2: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끼리 이제 오락 많이 하는 박사님들 막 자꾸 지구 그러면 너가 지금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1: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 없죠. 네.
1: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2: 맞아요.
1: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2: 네.
1: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2: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입니다.
0: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양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3: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비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이 에너지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This ha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띠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 도심 속 음악 화장실 아이 라이브 소리 질러.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안녕하세요, 홍의상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앨범 지난달 4월 23일 날 저의 EP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걸 쭉 들려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EP를 그냥 통으로 생으로 지금 들으셔야 돼가지고 한번 1번 트랙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퍼즐이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무거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또 주인공인가? 나는 어디 조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조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자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퍼즐 들려드릴게요.

네. 네, 퍼즐이란 곡 들려드렸고 다음 곡은 2번 트랙입니다. 더즌 메러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곡을 좀 쓰다가 되게 본능적으로 나온 가사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이 한글을 써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엄청 자유롭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튼 것은 거치길,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길 하는 바람. 저는 뭐 직접적으로 뭐 버텨내자 뭐 위로한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곡입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Doesn't Matter 들려드릴게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빠른 노래 처음 내봐가지고 그 이렇게 빠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약간 동작이 좀 있잖아요. 아직 몸이 약간 계속 거부해요, 막 저를. 근데 네, It Doesn't Matter이라는 곡이었고 생각보다 인생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막 되게 복잡해지기 쉽잖아요.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조금 단순할 때또그 안에서의 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불행을 생각할 때좀더 단순해지면 또그 불행이 또 약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곡은 캐슬이란 곡이고요. 이 곡은 라이브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순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인생이 그제 앞에 있는 무언가가 엄청 큰 벽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호흡이 막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버겁다고 느꼈나 봐요. 뭔지 그 삶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캐슬이란 곡이고 어떠한 그 성벽을 마주하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맞이하는 저의 그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캐슬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허수아비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방치된 밭에서 있는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다 섰을 때쯤엔 내가 그 주인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거의 이제 저의 음악 감상에 앨범 음악 감상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도 I'm Live 하면서 아 그냥 다섯 곡씩 내야겠다 그리고 I'm Live 와서 다섯 곡 딱 부르면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섯 곡을 내가지고 이걸 내게 기대라는 노래고요. 그냥 어떤 춥고 외롭고 이럴 때 그냥 내게 기대라는 말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게 기대 들려드리고 이제 마지막이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기대 드려드릴게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어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1: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1: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1: 거네요.
0: 근데
1: 네.
0: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1: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1: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1: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요 위치 그대로. 아.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1: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
0: 예. 네.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1: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1: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4: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4: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4: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4: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인 것 같고 감정 표현도 꽤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서 뭔가 스토리가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급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이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이제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을 준비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한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자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그 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오늘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 음악이란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진작가라 나 매니저 관심 없다.
1: Hey, keep showing up despite Woojin's rejection.
2: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0: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침은 닦고 얘기하자.
1: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Woojin, he quietly steps in.
2: 나랑 내기할까?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난 아주 깔끔하게 매니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0: 못 받으면?
2: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1: So the two get at it.
0: 그래.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3: 슬라이더.
0: 다음.
3: 체인지업.
0: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1: Tae honed in on the game was also pretty impressive.
0: 마지막은 직구.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1: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Woojin is disappointed.
0: 야, 저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3: 160은 오바다.
0: 아니야, 방금 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3: 그럼 뭐해, 볼인데.
0: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1: But setting aside a bet, Tae encourages him.
0: 아니야, 끝났어.
3: 어?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0: 왜? 난 공을 못 받았는데?
3: 내가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0: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2: 그럴 리가. 할 거야, 유지 매니저.
1: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4: 그렇지, 그렇지.
1: One day, Woo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0: 일어나. 훈련을 못 안으로 째?
1: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0: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3: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1: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3: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0: 무슨 수로?
3: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0: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1: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3: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1: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3: Strike.
1: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3: 준비됐어? 갈까?
1: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Jeno and J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5: NCT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6: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5: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우진을 할 거나 누가 테일을 할 거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여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일과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1: As a result, Je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5: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맡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왔었고요.
1: Jaemin took on the role of Ta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5: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톤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트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트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트란도트입니다.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 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함만 아버지,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가실래요?
3: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수 없어.
1: 청순한 관능의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2: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3: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그 일련의 세 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브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지금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 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0: Oh, really? Oh, okay. Yeah. So,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3: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use
2: a cleanser.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3: Moisturize?
2: Like, yeah.
3: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0: Cleansing. Bye-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0: 이거 나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let's go.
0: 예.
3: Yeah. 외국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4: 저기 딱 오신다.
3: 인터뷰 잠시만요.
1: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Ask young ladies.
0: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Yeah.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5: Really?
0: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Mm. Oh, really?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Oh. Korean brand. What brand?
4: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3: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3: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You use roulette.
3: Roulette?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3: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Yeah, okay,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4: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6: 당연하죠.
7: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4: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코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4: 코지 앉아.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3: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3: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3: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4: 사실 오늘의 주제가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3: 네.
4: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4: 네. 클렌징 워터?
7: 네.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3: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3: 오.
1: This is cable tea.
3: Yeah, it's basic.
4: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4: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4: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마녀공장?
4: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4: 세정력이 좋다.
3: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4: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4: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말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3: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3: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클렌징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3: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저는 또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짤 때 너무 소량만 하면은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3: 소량으로 하면은? 네,
4: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아요.
3: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3: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3: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8: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3: I wear my English. Is it okay? 네, 네. Oh,
9: okay.
4: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3: 맞아요.
4: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0: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3: Oh.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2: Lagom.
0: Lagom. Use two.
1: Oh.
2: Use two.
0: Yes. Lagom friend.
1: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2: Oh, are you using a Korean brand?
1: No.
2: Oh, okay.
0: Oh, all.
2: All Korean brand.
0: Did
2: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0: Hello.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0: 아,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3: 네.
2: 이거 뽀뽀경 하러 오신 거예요?
3: 네.
5: 아, 네. 네.
2: 아, 뽀뽀경 원래 자주 와요?
5: 꿈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3: 아유, 그래서.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3: 아, 예.
2: 네. 아.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러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3: 오일 하고.
0: 오일.
2: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3: 선크림 바르고.
0: 아.
3: 선크림 바르고.
0: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5: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5: 마녀 공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2: 마녀 공장 얘기 많다.
0: 밀크가 마녀 공장.
5: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5: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5: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3: 오늘 저도 마녀 공장.
0: 마녀 공장!
2: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3: 아, 네.
0: 아, 어.
2: 잘, 오, 아, 좋은데? 아, 잘 받으시는데요?
0: 오! 인터뷰 맹수들
2: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2: 맞습니다.
0: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2: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요. Yeah. 리뷰.
0: 가볼까요?
2: Let's go.
0: Let's go.
2: Wow.
0: 아도나산.
2: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2: 예요. Yeah.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2: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0: 예.
2: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2: 진짜야?
0: 예.
2: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쵸.
2: 어.
0: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2: 어.
0: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2: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2: 어.
0: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2: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2: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2: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2: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2: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2: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2: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뭉따따 뚱따따 띠리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2: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따닥 해야 된다. 손에
2: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6: 예.
2: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0: 오! 오! 오, 지워줘. 근데 잘 지워지는데요?
1: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1: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1: 건성과.
0: 맞아요.
1: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오.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좋아졌는데.
0: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아, 타임이야.
1: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1: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1: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촉촉하네.
1: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1: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1: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1: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1: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쵸.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그쵸.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아, 이거 이두 운동 된다.
1: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1: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1: 야.
0: 우와!
1: 야.
0: 우와!
1: 오! 오!
0: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1: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1: 자, 그럼 이어서
0: 네.
1: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1: 어,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예.
1: 됐어.
0: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1: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해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오!
1: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
1: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1: 그쵸.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1: 그쵸, 그쵸. 또 이 제품은 젤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쵸.
0: 왜요?
1: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1: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0: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0: 오렌지 맞죠?
1: 그렇죠.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어 좋아요.
1: 좋아요만
0: 하면 순수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순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1: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1: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촉촉하다. 쫀득쫀득.
1: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1: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세안 말고.
0: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1: 좋았습니다. 됐고.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연마늘은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클렌징.
1: 오.
0: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1: 오.
0: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1: 오.
0: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1: 오.
0: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1: 오.
0: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1: 오.
0: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0: 네, 그렇죠.
1: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왜 빵소리요?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1: 오!
0: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1: 어.
0: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1: 예.
0: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0: 예. 네.
1: 아. 저는
2: 저는
1: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스르르.
0: 스르르.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1: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그래서
1: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우와!
1: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1: 와.
0: 근데 너 뭐야?
1: 이제
0: 원신인가?
2: 그렇죠.
1: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1: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1: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1: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된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문제예요.
0: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1: 둘,
0: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 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증,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무가곡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냥 앞에서 하는 거예요.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잔조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foot press.
0: 네. 이게 맛있다.
3: 네, 벌써.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원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직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니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소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창짠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색은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나의 조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별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해왔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specialized filters to better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EcoRenew has developed a recirculation method that can separate oil and water.
1: Oh, wow, so is this 100% oil?
2: 맞습니다.
0: We look into EcoRenew, which has contributed to cleaning up and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What I have in my hand here is water contaminated with pollutants, and this can be produced in all parts of society. But can you believe that this can be purified into a reusable sourc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come up with a specialize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y. EcoRenew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preserving the earth and building a better natural environment. B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ies to abandoned resources, the firm has promoted circular economies for sustainable growth.
1: Hi, I'm Peter from Arirang. Nice to meet you.
2: 네, 반갑습니다.
1: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2: 네, 저는 EcoRenew 대표이사 최덕현이라고 합니다.
1: Ah, and what kind of company is EcoRenew?
2: 네, 저희 회사는 나노 표면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멤브레인 필터에다가 코팅을 해서 물만 통과하거나 기름만 통과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물과 기름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Oh, it sounds very meaningful and useful in this day and age. So, is this your product here?
2: 아, 요거는 저희의 이제 실제 시스템이고요. 어, 말씀드렸던 필터는 이러한 필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 필터 자체는 산업용으로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필터고요. 저희는 이 필터를 가져다가 표면 코팅을 진행합니다.
0: Based on its own nanofilter technology, the firm has developed a solution that can separate oil from wastewater. Thanks to the surface energy control technology, the filter can provide rapid absorption and controlling of the components.
1: So, is this your product that you mentioned earlier?
2: 예, 맞습니다. 요 앞에 있는 필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일반 필터입니다. 이 일반 필터를 이용해서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는 불순물들을 여기서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oRenew 필터를 이용해서 실제 물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기름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Oh, wow. Can we actually see it in action here then?
2: 트라이 해볼까요?
1: Yes, please. Okay, so it's being pumped through here.
2: 네, 지금 요 액체에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는데요. 그 물에다가 파란색 염색을 해가지고 물만
1: Ah, the blue is water.
2: Yeah.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파란색 물이 이 필터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만 결국에는 이 필터를 뚫고 나와서 저희 필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필터는 이 파란색의 물을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서 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기름만 마지막에 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So there will be no blue in here.
2: Yeah,
1: oh, wow, really? Wow, so is this 100% oil?
2: 맞습니다. 뭐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유라고 하는 것에는 오일이 항상 200ppm 정도 수준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나면 200ppm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의 기름에 해당하는 기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The company's solution can purify and resupply waste oil immediately at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so, it can be used repeatedly together with the current facilities, and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product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1: How are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your company's technology?
2: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판매가 돼서 이미 정제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저희가 CES라든가 뭐 국내의 다양한 박람회들을 통해서 저희 장비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미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시장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캐나다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Okay, so it's already in the field here in Korea and in the future abroad too.
2: 네, 맞습니다.
0: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the surface treatment as well as the durability of filter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stabiliz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improved performances at different industrial fields.
1: What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네,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주위에 좋은 대학들도 많아서 많은 기술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특히나 수원시에서 다양한 펀드라든가 컨설팅 등을 이러한 새로운 만든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장을 하는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1: Oh, sounds very convenient for startups as well.
2: 맞습니다.
1: Then moving forward, what are the company's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는 지금 비록 산업용 유폐수를 정제하고 있는 장비에 지금 런칭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바이오 디젤 산업이라든가 실제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원유에 들어가 있는 물을 수분을 더 제거를 한다든가 또한 다양한 물 관리 쪽에 있어서의 시장들을 더 점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2: 네, 감사합니다.

0: NJ CosLab specializes in developing solutions that can tackle skin problems as well as improve skin barriers. The company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by analyzing skin condition and promoting clinical tests. We explore NJ CosLab,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provide solutions for healthier skin.
1: Thank you. My skin can often get irritated quite easily when filming. Standing under the lights and also wearing makeup can leave skin feeling tired. These days, skin analysis solutions are capturing attention because they can offer personalized car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some premium skincare products. NJ CosLab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launched a K-Derma cosmetic brand which can improve skin problems and enhance skin barrier functions. Based on the opinions from the field, as well as the accumulated data, the firm has offered specialized solutions.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into the company?
2: 바이더 퀄리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국민들이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단순한 사용감, 뭐 향이나 발림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피부가 회복이 돼서 어떤 사회적인 자신감을 갖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끝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So are these your main products?
2: 앞에 있는 제품이 전체 25가지 제품 중에 주력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바이더 퀄리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비타렉트 C15 하이브리드 앰플이고요. 순수 비타민C가 15%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C라는 것이 피부에 정말 좋은데 항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비타민C를 바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토코맥스 20 안티옥시던트라는 것인데 비타민C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면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20%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맞췄고요. 그래서 국내에 정말 최고의 함유 비율인데 전 세계 박람회를 다녔을 때도 이보다 높은 비율은 못 찾았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라이알 비기닝이라고 얘기하는 비기닝, 즉 토너입니다. 여기에는 세라마이드가 5가지 종류씩이나 들어가서 클렌징으로 손상된 피부의 장벽을 복구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They sound amazing. So can I try some on my skin?
2: 다양한 제품 중에서 한번 러빙을 해보시면요. 정말 촉촉하고 피부 장벽이 보충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1: Yeah, it's much thicker than a regular toner. That's so moist. Wow.
2: 좋으시죠?
1: It feels so smooth.
2: Wow.
0: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efficiency and safety while producing their products. It has analyzed the data on reliability and efficiency since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carries out different inspections, including human clinical trials.
1: What would you say are the major strengths of your company's products?
2: 사용감이 아닌 정말 효능, 안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관리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성 피부에게 홈케어로 추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즉 사용 전과 후에 피부의 만족도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장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집단인 에스테티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리는데 좋은 제품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사진 촬영이랄지 인스타랄지 또는 대한민국의 블로그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하나의 제품과 모든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Hearing all this, I'm really tempted to give this a proper try. Is that possible now?
2: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피터님 피부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좋으신데 더 좋게 방송도 하셔야 되니까요.
1: Yes.
2: 그래서 더 좋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1: Okay, let's go.
2: Yes.
0: A skin barrier repair product that can retain moisture has been applied to the dry skin. When comparing the skin condition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duct, the changes on the skin can be monitored clearly.
1: Wow, my skin feels so moist already. It feels fabulous, but how were my results?
3: 이거는 지금 클렌징 후에 피부 측정의 결과예요. 피부가 매우 건조한 건 잘 알고 계시죠?
1: It's sometimes dry, yes.
3: 수분량이 전체적으로 24% 정도 나왔습니다.
1: Oh.
3: 그래서 1회 관리만으로도 보시면 수분량이 24%에서 44%로 높아졌어요.
1: Wow, nearly double.
3: 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이 점점 더 증가되실 겁니다.
1: So if I get more treatment, I can improve these other things as well.
3: 네.
1: Oh, I want to do it.
0: NJ Coslab has continuously developed new products to make advancements into overseas markets.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skincare industry. And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its full support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1: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로 진출하는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특례시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접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정말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수원 좋아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It's helpful in reality.
2: Yes.
1: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2: 전 세계인들 중에 문제성 피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더 퀄리티로 관리를 하시는 에스테틱 원장님들에겐 정말 고객한테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적인 자긍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에 대한 노력을 하는 좋은 피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까지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작지만 큰 바람입니다.
1: Wow, that's really impressive. 네.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2: 감사합니다. Thank you.
1: So today we take a close look at NJ Coslab, which has come up with skincare solutions based on actual data. They're expected to take great leaps forward ahead as a provider of premium solutions for skin health.

0: 창립한 벤처기업입니다. MB랩의 주요 개발 품목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여성들이 출산, 노화, 그리고 굳은 노동력에 의해서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나빠진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용 제품의 250개 병원에서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취합된 2만 5천 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정용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device that can help women prevent and manage their health problems more conveniently at home. The precision sensor can check and analyze the data on physical condition, and it helps users better manage their health. So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your main product. This, you can diagnose your body's condition and then get treatment solutions.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it?
0: 이거는 몸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입니다.
1: So this connects with the tablet?
0: Yes.
1: Can we see how it works?
0: 물론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AI 모드는 검사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진단이 끝나면 사용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과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스타트하게 되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만져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전체를 한번 감싸보세요.
1: It's an electric shock.
0: 예, 맞습니다. Wow. 예, 피부 재생과 신경 재생을 위해서 저주파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르시면 삽입된 상태로 질에서 힘을 주면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게임 콘텐츠를 할 수 있게끔 이완했다 수축감으로써 질 근육을 향상시키는.
1: So this is all once it's inserted internally and then you exercise by tensing the muscles.
0: 와. 그럼으로써 여성의 관력 적은 늘어진 근육 이것을 리텐스한다는 것으로서 이 제품이 리텐스입니다.
1: That's what the name means. Yeah. Retense, tense again.
0: Tense again.
1: That makes sense.
2: The company has followed the QMS or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safety of users. Also, it has strived hard to provide reliable and precise performances, as well as make it integrated with the mobile application.
1: As it directly comes into contact with sensitive parts of the body, I'm sure that safety and hygiene are top priorities. So how do you manage the quality of the product?
0: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청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에 넣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척하고 즉 세척하려면은 100% 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넣었을 때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2: The improved stability, as well as the AI-based big data technology, have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1: With the firm trying to take the lead in the femtech market, what would you say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0: 오늘 귀한 시간에 와주셨죠. 이 귀한 시간에 와준 것도 수원시의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저희들 제품이 사실 국내 시장으로만으로 좁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수원시의 이런 지원 덕택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 제품을 소개하게 되고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수원시에 감사드립니다.
1: Helping the expansion globally.
0: Yeah.
1: The company's philosophy of helping improve the daily lives of female patients out there is truly impressive. So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0: 병원 제품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고도화된 제품으로부터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접목해서 세계 1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Oh, very noble goals. Good luck with that in the future.
0: 감사합니다.
1: We took a deep dive into MB Lab today, which is helping develop and further female healthcare through cutting-edge technologies.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별을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맞지요.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런 큰 TV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맞아요. 네.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1: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석발 기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2: 어, 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오, 근데, 오,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0: 에?
2: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1: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안에 넣고
2: 네.
0: 양옆
2: 네, 잡으시면
0: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0: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쭉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쪘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룰이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with.
2: 결제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5: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5: 네, 있는 거.
0: 맞아요.
5: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5: 앞다리 줄게요.
0: 오,
5: 요걸 해서
0: 오, 좋아요. 네. 다 주시겠어요?
5: 네. 오.
0: 아, 이렇게 다져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5: 네, 식감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5: 네.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웨리 을 맞을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오,
0: 다행이다. 찾아왔다.
4: 한국어에서 을이랑 을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4: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0: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4: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a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4: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

0: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1: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1: 저희 괜찮으시면 네.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1: 네네.
0: 그럼 잠깐만요. 여기 장 보아서 이것도 가지고 가야 돼요.
1: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 해요.
1: 그쵸.
0: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1: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락을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1: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0: 아, 이거 먼저?
1: 네.
0: 아, 근데 이거 음식이랑
1: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1: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1: 건배.
0: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아. 오,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에 많이 이거 샀는데
1: 아, 네네네. 네,
0: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오. 튀김 주먹밥.
1: 튀김 주먹밥요?
0: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1: 아란치.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0: 네, 아시죠? 튀긴 것이라서
1: 네.
0: 이거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에이,
1: 쌀이랑 쌀이니까
0: 너무 진짜 쌀떡구나비예요.
1: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이천 쌀, 이천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주먹밥 튀김. That means fried 주먹밥.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I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ow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dann.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1: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네네.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튀긴 주먹밥
1: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마요
0: 그리고
1: 저는 김
0: 아 김까지
1: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0: 네네.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1: 예.
2: 네.
1: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1: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튜나.
1: 튜나. 자.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최고!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1: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0: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1: 예.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2: Chin.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코리아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과의 김세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군청의 최정욱 주무관입니다.
0: 오늘 저희가 함께 와 있는 이곳은 바로
1: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0: 입니다. 와. 태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제가 태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은데 혹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태안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1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1만 6천여 종의 식물이 살아 숨쉬는 천리포 수목원과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이 있는 안면도 자연 휴양림 등 볼거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1: 이것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0: 네, 여기는 바로 꽃지 해수욕장인데요.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한국 관광 백선에도 7번이나 선정된 곳입니다. 삼관님, 혹시 슬로시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1: 천천히 사는 도시 아닌가요?
0: 슬로시티는 도시의 전통 문화와 산업, 자연환경, 지역 예술을 지키고자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입니다. 태안은 2017년에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인데요. 그만큼 천천히 쉬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사모아님, 혹시 최근에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세요?
1: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에서 편하게 쉬고 즐기시다 가실 수 있는 바로 여기 꽃지 해안공원에서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 기대되는데요?
0: 네, 그럼 저랑 함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1: 네.
0: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원예치유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와 치유를 주제로 자연 속에서 쉼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람회장이 엄청 넓네요. 이 넓은 곳을 어떤 테마로 꾸몄는지 궁금해요.
0: 그렇죠. 아, 그러면 박람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김기정 총감독님과 오진기 사무총장님에게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2: 꽃이 주는 즐거움이 단순하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꽃이 인간에게 우리 또 현대인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원예치유 박람회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태안이 주는 그 자연의 힘을 이 박람회에서 그대로 정취를 느낄 수가 있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유를 갖고 쉬어만 가셔도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꽃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지 또 태안 그대로의 충남 태안의 자연이 어떤 치유를 줄 수 있는지를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3: 이번 박람회는 그게 다섯 개의 핵심 구역으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충남형 치유농업 전시 체험 공간으로 치유농업관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통한 몰입형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관이 있습니다.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장인 원예치유 체험관과 그리고 세계 정원 속 동화 같은 순간을 담은 국제 교류관까지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깨어나는 입체적인 전시들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진정한 회복의 힘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꽃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식물의 생명력과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인간의 심신을 회복시키는 세계 최초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대한민국 치유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동시에 세우는 매우 뜻깊은 도약이 될 것입니다. 태안의 독보적인 원예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치유 모델을 상설화하고 이를 정례적인 어떤 국제 축제로 정착시킬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안이 전 세계인이 매년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치유 산업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적 기반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이 특별한 감동을 이곳 태안에서 꼭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번 박람회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치유를 주요 테마로 잡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런 이 공간에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직접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1: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자연의 다채로운 색깔이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네, 이곳은 치유 정원입니다. 색깔, 향기, 촉감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1: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0: 관람함으로써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을 보내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1: 들어오자마자 꽃향기가 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봤는데 색감도 되게 이쁘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2: AI를 통한 저에게 맞는 치유의 꽃을 추천해주는 게 좀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평일에 바쁘게 보내다가 주말에 계획 없이 막 출발해서 오게 됐는데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니까 날씨도 더 좋아 보이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3: 이 박람회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내방네 크루인데요. 이들은 박람회 준비 과정과 현장 분위기, 태안의 자연과 치유의 가치를 시민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 I applied to the Taeyeon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po in order to experience the heal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nature. While making the content, we focused on not only to promote the expo, but also promote the culture and healing together. It was my first visit to the Taeyeon, and I really loved this city. And it's a really different feeling to experience the culture together with the healing, especially in Taeyeon City.
5: I never heard about Taeyeon before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expo to anyone who's interested in experiencing Korean cultur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especially to people that is interested in nature.
6: As a global supporter, as a foreigner here, I am trying to show the international audience how this experience looks like, and I am trying to explain all the things related to this expo so that they should get interested to come here and experience this horticulture expo.
7: So many people know about Seoul and all, Jeju, but no one know about Taeyeon. So I wanted to show the world the beauty of Taeyeon.
3: 꽃내방네 크루는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8: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자신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신기한 공간인데요. 나에게 맞는 치유 꽃을 추천해주는 곳입니다.
3: 꽃을 추천해준다고요?
8: 네, 얼굴 표정이나 맥박, 호흡 같은 생체 정보를 분석해서 지금 내 감정 상태에 맞는 꽃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3: 한번 해봐도 될까요?
8: 그럼요.
9: 페르시안 베이지.
3: 오, 신기해요. 나만 의미한 꽃이네요.
8: 네,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유 꽃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곳도 AI 기술을 활용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3: 여기가 AI 하모니 가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8: 네, 이곳은 AI 기술과 자연을 합친 체험형 정원이에요. 이곳에서는 관람객의 감정과 반응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10: 저랑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두 명의 우정 같은 걸 잘 파악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약간 꽃들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 같은 걸 늘리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주무관님, 혹시 원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도 있나요?
8: 그럼요. 원예 치유 체험관으로 가보실까요?

0: 치유체험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1: 노원의 치유체험관에서는 잔디머리 인형 만들기, 테라리움, 꽃차 체험 등 직접 만들면서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연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 맞아요. 손으로 만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0: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나만의 공기정화 액자를 만들고 꽃차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2: 그 뭔가 푸른 들판 위에 있는 나무예요. 식물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놓아보니까 식물과 친해진 것 같아요. 체험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정화된 느낌이었어요.
3: 이거 화분인데 머리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4: 꽃차를 마시면서 몸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느꼈고 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힐링을 시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박람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심에서 지내면서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휴식과 평안이라는 감정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자연을 통한 치유를 느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치유가 어떻게 산업으로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산업관입니다. 원해치유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사실 원예라고 하면 화훼 정도만 떠올렸는데요. 이렇게 헬스부터 푸드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이어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관련 기술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네요.
1: 또 충청남도의 스마트 농업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팜 기술과 농업 정책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농업을 운영하고 미래 농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0: 이제 농업이 완전히 미래 산업이네요.
1: 네, 맞아요. 단순 치유를 넘어서 기술과 산업으로 연결되는 게 이번 박람회의 큰 특징입니다.
0: 원예치유가 이렇게 다양한 산업과 기술들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기술과 제품들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곳 이외에도 박람회 곳곳에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꽃을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관, 미디어와 결합해 원예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 자연과 농업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치유농업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인 키자니아 체험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와 심포지엄, 버스킹,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5: 여러 가지 꽃들과 넓은 공간과 가족들끼리 오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6: 꽃향기를 맡아보길 바랍니다.
7: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마음도 너무 편하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8: 여기 보면은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고 다음에도 우리 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9: 다양한 꽃들이 많아서 신기하고 꽃이 이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제 평화로워지고 싶다 하면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무관님, 오늘 어떠셨어요? 치유를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
0: 네, 정말 좋았어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면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1: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치유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박람회입니다.
0: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하다면 태안을 방문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네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야기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느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극작가이면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아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뭔가 우아하고 이 기품 있는 내공이 느껴졌는데 느낌이라는 극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95년도에 서울예대 동문들끼리 모여서 만든 극단이에요.
0: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공연에 올리나요?
1: 주로 이제 단원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려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엄청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밤새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0: 아 이게 직업병이 네, 우리 북향민 부부 아까 맞아요. 스토리 듣고 요거를 작품으로 하면은 하면서 이런 게 막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나시는구나.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주로 이웃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0: 뭔가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내시는군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따뜻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착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네,
1: 맞아요. 제가 주로 그렇게만 쓴다고 항상 그게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0: 잘 되려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돼 이런 얘기 듣기로는 또 우리 대표님이 통일부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1: 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4년 동안 북향민 관련된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보호치료시설에서 교육연극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어떤 한 친구가 온 거예요. 아동 카드를 살펴봤더니 북향민 아이였어요. 엄마가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와서 제대로 이제 양육이 안 된 친구였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야기를 청소년 이야기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최근작은 그놈의 정이라고 해서 북향민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남한에서 만난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교차편집으로 다 나와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북한 춤이 나와요. 어렸을 때 배웠던 북한 춤 장면.
0: 북한 춤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1: 약간 그 전통 춤인데 혹시
0: 지금 시킬까봐
1: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잘 풀려가면서 춤 발표회로 대미를 맞이하는 그런 공연
0: 밝은 엔딩으로 이 이후에도 또 혹시 북향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총 이제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청소년의 이야기, 20대 넘어오자마자 정착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중년, 50대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노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그 또 다음 작품은 우리 오늘
0: 오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또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얼마나 또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0: 아, 또 이런 인연으로 또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겠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1: 사실 제가 만난 북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서 정착에 잘 성공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그런 분들만 만났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북향민이 아닌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들이 이곳에 내 집처럼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0: 우리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같이 소통할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2026년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집합팀의 팀장입니다. 저희는 02년생부터 06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다라는 이제 말에서 따와서 교집합이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0: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북한의 지형적인 부분부터 뭐 지질학적인 부분 그리고 뭐 체제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패광산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또 생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북이 모두 평등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링크는 LINK인데요. 첫 번째 L은 랭귀지예요.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통일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링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랭귀지, 언어 사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I와 N은 infrastructure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에듀테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knowledge, 이제 그런 지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국과 북한의 근현대 역사 인식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동 교과서 제작 사업을 이제 마지막 이제 논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고 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제작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그 과정부터 이제 그 방법론까지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선에서 마주한 두 팀의 그런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었는데요. 한 팀은 헌법을 개정하는 팀이었고 또 한 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새로운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와줬었습니다. 사실 기술적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개발은 그 나중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족적 통합성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 너무 적합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대회장에서 열심히 피력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심사평에서도 교육의 그런 부분을 우수하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그 필요성을 또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문제인식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북한에게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일 이후에 혹은 통일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거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s the war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to fuel concerns over energy security, the world's attention is turning to renewable energy. How far hav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come? This week, Humanities Beyond Borders explores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0: 평균 기온은 7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1: 7도요?
0: 네.
1: 언제까지 7도요?
0: 아, 아마 그때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1: 아,
0: 2100년 그래요? 정도.
1: 네. 아, 그러면 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1, 2도 차이 별로 체감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에어컨으로 사실 1도, 2도 낮추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해수면으로 조금, 그 해수 온도에 조금, 그리고 강수에 조금, 온도에 조금, 이렇게 습도에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죠.
2: 요즘도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과학자들이 치는 뻥이라는데 원래 지구는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원래 대멸종이 몇 번씩 있었대 하면서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IPCC 2018년 보고서가 1.5도씨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논란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말 지구의 변화 때문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 활동 탓인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문만 보지만 사실 천몇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거든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냥 노상 녹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소멸할 때가 있대요. 다 녹아서. 그게 1.5도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완전 소멸을 한대요. 해빙이. 그건 복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2도씨가 되면 10년에 한 번씩 완전 얼음이 완전 소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복원이 되게 어려워진대요. 근데 이제 4도씨가 되면 러시아나 동유럽에 눈이 안 내리고, 그리고 5도씨가 되면 극지방 빙하가 모두 녹고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한다.
0: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은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올랐었습니다.
1: 이미 1.5도가 올랐다고요?
0: 네, 누적되고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현상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구리 끓이기 실험 그거 생각나요.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은 이게 자기가 삶아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지 않아도 막 체감이 안 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어린 시절에 교보문고 가서 또 교양도 쌓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교보문고에 가면 여기에는 아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 거짓말, 이게 두 가지가
1: 같이 놓여
0: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1: 뭔가요?
0: 과학자들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농도도 관측하고 모델도 정교화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IPCC라는 이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는데요. 네. 심지어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군지 아십니까?
1: 모릅니다.
0: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1: 어?
0: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1: 2007년에요?
0: 네, 맞습니다. IPCC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IPCC는 사실 국제기구긴 하지만 여기에 이 4차 평가 보고서를 쓴 저자들이 네. 받게 된 거죠. 이 4차 평가 보고서에 쓴 저자들 중에 한국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이 수상을 했을까요?
3: 미국의 부통령인가요?
0: 역시 국제정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분의 부통령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 클린턴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신 엘고어 부통령께서 이 정치 생활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많이 전향을 하시고 불편한 진실 이러한 책을 써내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리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시게 됩니다.
1: 경각심을 주신 분이죠.
0: 맞습니다.
3: 잠깐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엘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자마자 아, 환경 의미 없다. 그리고 파리 유협약 탈퇴하겠다 그러고 석유 계속 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경 문제는 만약에 과학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이건 우리가 인류가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와 에너지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제도에 있어서의 반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안타까움,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또 이렇게 좀 막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또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3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공화당 대통령은 무조건 탈퇴했습니다.
3: 그동안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세계 경찰로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구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 환경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실제로 내가 얼만큼 지금 탄소를 생산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감사하게도 요즘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1: 네.
0: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와, 이게 뭐예요?
0: 여러분들의 발자국처럼 이 여러분들의 식생활, 혹은 교통생활, 혹은 입는 옷 이런 모든 활동들을 탄소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그냥 일상에서 뭐 입동옷 입고 먹을 거 먹고 그냥 좀 산책 좀 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탄소를 과연 얼만큼 배출이나 할까요?
0: 혹시 그 일주일에 소고기 몇 번 드세요?
1: 저 꽤 많이 먹어요.
0: 이것도
1: 영향이 있나요?
0: 딱 걸리셨습니다. 로컬 음식, 농산품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요.
1: 네.
0: 그리고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소나 큰 가축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집니다.
1: 근데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아요?
2: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기농샵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이 식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만큼 탄소를 배출했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1: 네.
2: 그리고 요즘 다 챗GPT다 제미나이다 쓰시잖아요.
1: 네.
2: 근데 왜 유료로 인공지능 쓰다 보면 그림 좀 몇 개 그려줘 하고 나면은 갑자기 쿼터 차잖아요. 저온기 많이 쓰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쓴다고 가정하고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SNS 한 2시간 했다.
1: 네.
2: 그러면 160몇 그램 배출한대요. 그러면
1: 어머나.
2: 160몇 그램이 얼만큼이지? 하면 승용차, 화석연료 쓰는 승용차로 1.4km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1: 내 손 안에서 네. 탄소를 생성하고 있는 거였네요.
2: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끼리 이제 오락 많이 하는 박사님들 막 자꾸 지고 그러면은 너가 지금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1: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2: 같아요. 안 쓸 수는 없죠. 네.
1: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2: 맞아요.
1: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2: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입니다.
0: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3: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비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이 에너지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석가락!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손가락!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랍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아,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네.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okay.
0: Yeah. So, let's go here.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4: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i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4: moisturize.
2: Like, yeah.
4: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0: Cleansing. Bye bye.
5: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저 처음 봤어요.
5: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5: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5: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잠시만요.
1: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Ask young ladies.
0: Young ladies, is it okay?
1: Yeah, my daughter.
0: Is your daughter?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6: Singapore.
0: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Oh, really? Yeah.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6: Really?
0: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Oh, really? Oh.
6: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5: 아, 그린 이거 그린 토마토.
0: 그린 토마토.
1: I know that.
0: Oh, really?
6: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6: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6: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5: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6: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Yeah, okay, yeah.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5: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5: 누님!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7: 좋아요.
5: 감사합니다.
7: 네,
5: 포지드
7: 돼요?
5: 당연하죠.
1: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5: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1: 코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5: 코지 앉아.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1: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 더.
1: 와,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1: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예민해지죠.
5: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5: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5: 네. 클렌징 워터?
1: 네. 아.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5: Basic.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a basic.
5: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1: 아, 마녀공장인가?
5: 마녀공장!
1: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5: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1: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5: 그렇죠.
1: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5: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1: 다른 것보다.
5: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1: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5: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1: 네. 말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0: 혹시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0: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3: 맞아요.
0: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3: Lagom.
0: Lagom. Use two.
1: Oh.
3: Use two.
0: Yes. Lagom friends.
1: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3: Oh. Are you using Korean brand?
1: No.
3: Okay.
0: Oh, all.
3: All Korean brand.
0: 누군가
3: DJ C. Our foreign friend, the DJ C. Okay.
0: 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0: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3: 네. 이거 뽀뽀경 하러 오신 거예요?
4: 네.
5: 아, 네.
3: 아, 뽀뽀경 원래 자주 와요?
5: 꿈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리네요.
2: 그래서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2: 아, 예.
3: 네.
2: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러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4: 오일 하고
0: 오일
3: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4: 선크림 바르고
0: 선크림
4: 바르고.
0: 어떻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5: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5: 마녀 공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3: 마녀 공장 얘기 많다.
0: 밀크가 마녀 공장.
5: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5: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5: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4: 오늘 저도 마녀 공장.
0: 마녀 공장!
2: 혹시 추천으로?
4: 여자친구
2: 추천으로?
4: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4: 아, 네.
3: 잘, 오,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0: 인터뷰 맹수들
3: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3: 맞습니다.
0: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3: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리뷰
0: 가볼까요?
3: Let's go.
0: Let's go.
3: Wow.
0: 아도나산.
3: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3: 예.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3: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0: 예.
3: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3: 진짜다.
0: 예.
3: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렇죠.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3: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3: 어.
0: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3: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3: 네.
0: 그래서 잘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3: 와우.
0: 하!
3: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3: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3: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3: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3: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3: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0: 제가 좀 손에 네.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1: 예.
2: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스.
2: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2: 그렇죠.
0: 건성과.
2: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준대.
2: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아, 타임이야.
0: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그러니까.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2: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2: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2: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2: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2: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2: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2: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2: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2: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2: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2: 어 그니까. 어, 볼게요.
0: 야.
2: 우와.
0: 야.
2: 우와. 오.
0: 오.
2: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2: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2: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2: 와.
0: 자 그럼 이어서
2: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2: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2: 어, 예.
0: 됐어.
2: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2: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2: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2: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2: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2: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투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2: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2: 왜요?
0: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2: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고, 나는 물 생각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2: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0: 가져가면 되죠.
2: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2: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2: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2: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2: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2: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2: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2: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2: 이해했죠, 이해했죠.
0: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샘 말고.
2: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0: 됐습니다.
2: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2: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클렌징.
0: 오. 오.
2: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2: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BT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2: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2: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BT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0: 오.
2: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2: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다.
2: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2: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2: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2: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2: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2: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0: 오.
2: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2: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0: 오.
2: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사장님.
0: 오.
2: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2: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2: 거품이죠.
0: 오!
2: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0: 오.
2: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2: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2: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2: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2: 네, 그쵸.
0: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2: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2: 아니요.
0: 어, 왜 빵소리요?
2: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2: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2: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2: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0: 네.
2: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2: 그래요.
0: 쿨링감?
2: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2: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2: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0: 어.
2: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2: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2: 네.
0: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2: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2: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2: 네.
0: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2: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2: 네.
0: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2: 네.
0: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2: 자,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2: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2: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네.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2: 어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2: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2: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2: 네.
0: 드르륵
2: 드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2: 뭐가 비어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2: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이걸 네.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2: 생각해서 아,
0: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2: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2: 근데 너 뭐야?
0: 이제
2: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2: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 이거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2: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2: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2: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2: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2: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2: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다 하네 되네 나오네. 뭐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2: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0: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2: 하나, 둘, 셋.
0: 짜란. 짜란. 오.
2: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2: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2: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네.
0: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2: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번 액션.
1: 위번.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5.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왜 빠지네?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5. 와!
2: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4: you read the map.
5: Yeah. I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MUA 대학.
2: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아, 아닌 거야.
2: 그럼
1: 좀 따라해.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답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O.
1: Yeah.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셋이세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0: 파비앙.
2: 아, 이름 모르겠네.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문제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2: 아! 아!
3: 어디 진짜 아픈 것 같은데?
0: 이거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리롬은 감원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1: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2: This looks very old, right?
0: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 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 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1: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0: 이 동해 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또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1: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0: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1: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0: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3: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네.
4: 갈 때마다
3: 다 다른 매력이
5: 갈 때마다 달라요.
0: 자,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1: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6: 이 동해 이 쪽에 네. 뭐 다른 그게 피해본 일이
0: 뭐 수중릉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적어졌대요.
7: 문무왕의 영을 본 사람 혹시 있나요?
0: 아, 본 사람 있어요.
7: 본 사람 있어요?
0: 네, 본 사람 있어요. 그 영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인 신문왕.
3: 신문왕.
1: Two years after the passing of King Munmu, King Shinmun received a report which said a small island out in the East Sea is floating towards the Gamunsa temple. He personally went and saw a turtleback-shaped island with bamboo trees growing on it. King Shinmun went to the island and saw that King Munmu has changed into a dragon and instructed him to take a bamboo flute. King Shinmun blew on the bamboo flute called Manpa Sikjeok every time something disastrous happened.
8: Even after his death, he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protect the whole East Sea and the whole country. So that is something which came to my heart.
1: King Munmu is the sole king in the world to ask to be buried at sea. We can sense his desires, his wish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its people, even after his death.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could sense strong significance of the love King Munmu had for his country.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인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 언제 파괴해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 반장.
2: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아,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에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7: yeah,
6: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8: Kind of a cool name.
7: That sounds better actually.
6: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9: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all map
8: section.
9: Oh
8: really?
9: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바다에 가면 못 따봤자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 반찬 그런 다 반찬 내놓는 거 나가 간 데려가면은.
1: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0: 제주도 미역은 예 좀 예 쫄깃쫄깃하고 이 쌈 싸먹고 하면 예 진짜 맛있어.
2: 어떤 데 가도 식당이 가도 없어 이 반찬은.
1: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0: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6일. 어, 3대 모녀. 감동이네요, 세 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이제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3: 너 진짜 못 들어보라 이거.
1: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0: 실례합니다. 아. 유명한 사람들 사인 안연홍, 연홍이도 왔다 갔구나. 서른도 대박나세요. 어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갔구나. 아우,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어 파나? 어? 나도 집에 걸어놓고 싶네. 아유,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2017년 11월 26일. 한 5년 전. 5년 전에 왔다 갔네, 5년 전에. 여기 할머니. 할머니가 그때 내가 왔을 때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손녀딸인 것 같아, 사는데 뭐요. 아, 세 분 다 미인이시네.
1: 제가 딸한테 해녀하라고 했어요.
0: 해녀하라고? 예. 어머나, 삼촌이 또 독특하다, 얘.
1: 맥을 이으려고.
0: 맥을 이으려고.
2: 힘든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은 농촌에 살려면은 이것도 배워야 돼. 도시에 사는 거하고 농촌하고 틀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해. 꿈도 안 꾸지만은 우리 농촌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직업이야. 우리 공무원 안 부러워.
1: 제가 한 3년 전에 그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해녀 학교를 그 해서 내가 그 원장이 되고 우리 딸이 강사를 하면서 한 2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 장정에 예예 예,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지금
0: 사무실에서.
1: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앞바다에 그 했는데 그 20명 도중에 세 사람은 물질하고 있습니다.
0: 여기 메뉴들이 있네. 한치부침개, 문어숙회, 뭐 성게국수. 아, 맛있겠다.
3: The noodles that you can enjoy in Jeju-do Island nowadays is said to have been made nearly 100 years ag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noodle factories were built, kicking off the flour noodle culture. Noodles with pig bone broth, with anchovies, raw chromis, and sea urchin, a fancy ingredient, was introduced.